되면 갑자기 할 일이 폭증합니다. 진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시간이 안 간다 싶을 정도로 먼 미래가 이제 정말 코앞에 닥쳤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머, 이것도 해야 되네. 저건 왜 생각을 못했을까? 시간만 쳐다보고 있느라 다른 건 못 본 게 아닐까요? 닥치면 또 몸이 알아서 빠르게 움직이긴 하니까 다행인데요. 닥쳐서 하는 사람은 늘 닥쳐야만 한다는 게 문제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승철, 시간 참 빠르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한 달이나 남았다고. 한 달 또 어느새 가겠지만 기다리는 건 참 더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코앞에 닥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이걸 내가 생각 못했을까. 이젠 또 시간에 쫓기고 있네요. 진짜 그땐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고 시간만 흐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게 왜 참 그렇게도 안 고쳐지는지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쫓기지 말고 차라리 좀 더 빨리 달려야겠습니다. 뭐 누가 쫓아온다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서 일이 꼬일 수도 있고 발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뒤에 끌려가기보다는 앞에서 아주 멋지게 리드하진 못하더라도 쫓기는 거 아니고 나 내 의지로 달리는 거다 라고 그런 생각이라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어떤 일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싶어서 쉬엄쉬엄 하다 보니 코앞에 닥쳐서 지금 약간 번갯불을 콩 구워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요. 뭐 이번은 어쩌겠습니까? 이번 일은 한어대로 하시고요. 조금만 생각의 관점이라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영화 드라마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하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그리고 김현철의 머스의 굿바이까지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말을 지닐 것. 가수 양희은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 가끔 아끼는 후배들이 속상한 일, 황당한 일을 털어놓으러 와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좀 많겠습니까? 그럴 땐 같이 화도 내고 시원하게 욕도 해주다가 야, 그러라 그래 하면서 풀어주기도 해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후배들에게는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두둔해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마음이 분주할 땐 여유를 선물하는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나 보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그럴 수 있어 같은 말들. 이런 말들 덕분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결정은 더욱 간단해집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 화만 내는 사람, 불만이 가득한 사람, 험담을 일삼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마세요. 분명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항상 잊고 살기에 언어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양혜은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박한평의 다정하게 말하다 보면 인생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마음이 쉽게 달아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면이 쉽게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다정함을 갈망하고 있대요. 그런 모습을 잘 포착한 작가는 다정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법, 또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지켜내는 듣기의 자세,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읽기와 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 같은 것들,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담백하고 알맞게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남은 온기를 잃지 않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또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조용히 뭔가 마음의 온도를 지켜줄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해드린 내용 속에 너무 가수 양혜은님의 성대모사를 너무 해버리면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러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을 덜 다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 준비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다섯 손가락에 오늘은 정말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하셨고요. 그래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던 거 해야 되고 그죠? 변함없는 하루를 보내야죠. 부산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어릴 적 경남 밀양 해마다 여름 기온이 38도. 저는 맨날 반바지 입고 매일 수영하셨어요? 사람들은 물귀신이라고 불렀다고 별명을. 이야, 그러면은 너무 더우니까 그냥 밖에 나와 앉아있다가 또 물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쵸. 예전에는 제 생각에도 제 기억에도 아주 어렸을 때 물도 맑았고요. 동네 그 개천 같은 데에 그냥 제일 더운 시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그쪽으로 모여서 아이들은 수영하고 수영이라기보다 물놀이 하고 또 어른들은 약간 그 수박 쪼개서 드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웅덩이처럼 약간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서 거기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둥둥 띄워놓고 우물에도 그 해놓는 걸 저 어렸을 때 봤었는데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우물에다가 수박을 어떻게 놓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걔 혼자 뜨나요? 아니면 뜨는 재질의 어떤 것에 담아가지고 물에 내려놓는 걸까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습니다. 우물 봤죠. 우물 안에 그런 거 있는 거. 은정님이 우물 봤어요, 소영 씨. 우물 그럼요.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다 있었어요. 신기하게 막 마당이 굉장히 컸는데 그 한쪽에 큰 수도 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도에 야외 뭐랄까 그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야외 탕 같은 것도 있고 우물도 있고 좀 신기한 구조에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할머니 의사였겠지만 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이종덕님 또 어서 오세요. 또 7280 쓰시는 분 황금배려님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거실 방충망으로 사진에서처럼 손님이 왔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매미 손님이 살짝이 와 계시네요. 먹이도 줄 수 없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거 어제 저희 집 창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뭘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뭐가 정말 나뭇잎 같은 게 굉장히 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뭇잎이 저기 왜 붙어 있나로 가까이 갔더니 정말 큰 매미가 아닌가 막 생각했었는데 매미더라고요. 정말 큰 매미가 울지는 않고 붙어 있었는데 저러다 갑자기 노래를 하면 내가 깜짝 놀라겠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겉에 있는 창을 이렇게 닫고 뭐 안전창을 닫고 이러는 사이에 예, 얘가 이제 자기도 놀라가지고 아마 자고 있었나 봐요. 날아갔는데 너무나 사진이 어제 찍어놓을 걸 그랬나 봐요. 제가 본 그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집 창문인가 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280 쓰시는 분 향기님도 어서 오세요. 더운 날씨에 우리 잘 지내봐요 하셨고요. 그래야죠. 최승현님도 반갑습니다. 2289 쓰시는 분도 다들 비슷한 얘기예요. 덥지만 더위 먹지 말자. 열심히 살아보자. 건강하게 여름나자. 이제 비 얘기가 좀 끝나니까 그렇죠. 온니 더위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 온 미 준비했고요.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까지 두 곡입니다.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 먼저 들으신 노래는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트 온 미였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더위를 안 탔는데 요즘은 더위를 좀 타요. 이것도 변하나 봐요 하셨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예, 그 뭐 이렇게 영원히 그냥 하나로 쭉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체질도 그렇고 뭐 그냥 한결같을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58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6212 뒷번호 쓰시는 분. 아, 예전에 라디오 많이 듣다가 한동안 라디오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라디오에 정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그 한동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라디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라디오가 굉장히 무슨 큰 엄청난 변화가 별로 없을 만한 매체잖아요. 예, 그냥 그 아날로그 감성만 생각하면. 그리고 막 대단한 획기적인 뭔가를 또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잘 없고 그냥 어딜 갔다가도 아 그래 다시 거기 한번 가볼까? 오래전 뭔가를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2289 쓰시는 분도 아까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셨던 평강공주님은 다른 채널에 뭔가 문자를 보내다가 어머나 하고 지금 깜짝 놀라시고 혼자 웃으면서 여기 왔습니다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좋아하는 라디오 여러 가지 채널 있을 수 있잖아요. 골고루 들으시고 노추나 원음 방송의 이 프로그램들이 언제든 밥 먹다가도 한 번 더 생각나고 오늘은 여기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는 마음,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웸의 When Me Up Before You Go Go 들으셨고요. 2부 끝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도광택님 그리고 12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각각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곡 가운데 영턱스로 2부 끝곡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3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2호 공감 프란다스에게.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도강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후텁지근한 아침 상쾌하다는 마음으로 위안하며, 그러니까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 뭔가 자꾸 좀 시원한 생각도 하고 그러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막 정말 더운데 마음으로 다 어떤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 이거 해놓고 뭐 하면 좀 시원하겠다, 아니면 점심에 뭘 좀 시원하고 먹으면 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해야죠. 생각이 환기를. 자, 오늘은 그리고 저와 함께 손잡고 극장으로 함께 가시는 날이고요. 오늘 또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를 기다리는지 기대하면서 함께 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세 만화가의 작품 공포의 외인구단을 영화한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입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OST 가운데 김도향의 불꽃이 되어입니다. 원작의 큰 인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이제 영화를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 흥행과 비평 모두 좋은 성적을 내던 이장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히트합니다. 주인공들을 좀 살펴봐야죠. 불우하게 자랐지만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오혜성은 자신을 감싸주고 돌봐주던 엄지를 사랑하게 되지만 엄지가 전학을 가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몇 년 후에 야구장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 곁엔 고등학교 천재 타자 마동탁이 있죠. 아, 그 후 두 남자는 엄지를 사이에 두고 야구로 끝없이 대결하면서 각각 다른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약하는데요. 혜성은 심한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야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얘기가 안 되겠죠? 도태된 선수들의 야구를 향한 집념을 모아 외인구단을 만든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손병호 감독. 그의 지도 아래 지옥훈련을 받은 혜성은 다시 컴백하죠. 야구계로 돌아옵니다. 동탁과 혜성의 대결은 다시 이어지고요. 이때 주요 인물들의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오혜성은 최재성이죠. 그리고 최엄지는 이보희, 마동탁은 맹상훈, 손병호는 안성기. 아, 그리고 오혜성의 아버지로 신총식 배우가 들어가 있었군요. 이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 최재성과 권영훈, 또 조상구, 나은이 등은 먼 훗날 드라마 야인시대에 또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OST에서 한 곡을 듣고 갈까요? 1986년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 OST의 대표곡이면서 86 K사 가요대상 여자 가수상을 받은 곡입니다. 대범 아시겠죠? 정수라의 난

자, 지금 흐르는 곡은 OST 가운데 김도향의 친구여고요. OST에는 김도향, 정수라, 윤신혜가 보컬로 참여를 했고 특히 앞에서 들으셨던 엄지의 테마곡 정수라의 난 너에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시 스토리로 좀 더 들어가서 이 오이상 역을 맡은 최재성은 이 영화로 단숨에 스타가 됐는데요. 당시 반항아 역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역할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연기였다는 평을 받긴 했지만 캐스팅 과정에서 오해성만큼 찰떡이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락부락한 송병호 감독 역을 맡은 안성기는 역시 사실 마른 체형이기도 했고요.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좀 어울린다 맞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역시나 연기파 배우답게 좋은 연기로 결과는 괜찮았고요. 또 수더분한 아저씨 역을 많이 했던 맹상훈도 마동탁 역이 이게 맞나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생각보다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역할들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나중에 번역가로도 이름을 알린 시라소니 형님 최재현이 조상구 역을 맡았는데 이 역을 맡은 걸 계기로 예명을 조상구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 역을 맡은 이보이도 너무나 뭐 아름다운 배우임은 틀림없는데 이 극중에서 엄지와 혜성은 동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살 연상연하 커플이라서 조금 뭐랄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에서 차이가 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야구 해설 장면에서는 하일성이 출연하기도 했는데 2편에서도 특별 출연을 했었네요. 아 그리고 엄지가 2편에서는 그렇죠 소편에서는 이은경 씨가 출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김도향의 외인구단 들을까요?

김도향의 외인 9단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사랑받은 작품이지만 원작 그 만화 팬들에게는 또 좋은 얘기만을 듣지는 못했겠죠. 어딘가 좀 어설프다,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애초에 그 많은 원작 분량을 영화로 만들면 보통 2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2시간 안에 넣는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원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생각지 못한 혹은 뜬금없는 그런 전개도 펼쳐지고요. 또 약간 과장되는 장면도 있었고요. 야구 영화라는 흔치 않은 시도 때문에 기술적인 부족함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당시 프로야구 붐과 최고 인기의 원작과 또 최고 흥행 감독의 만남이라는 이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흥행도 서울 관객 28만 명을 동원하면서 그해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우리 영화계에는 만화 원작 영화를 만드는 붐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랑받는 작품이 좀 안 나왔습니다. 한동안. 그냥 기대를 했지만 영화로 만들었더니 좀 별로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외인구단 이후에 제대로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영화로는 2008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고 하고요. 그 뒤에 국가대표, 국가대표 또 글러브가 가까스로 손해를 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원작과는 완전 별개로 이 외인구단 2도 나오는데요. 소편이죠. 제목에 이장호가 들어가는데 이장호의 외인구단 2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정작 감독은 조민희라는 다른 사람이 맡았고요. 이장호는 대신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윤신의 꿈으로 가는 소리

윤신혜의 꿈으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 OST에서 이렇게 몇 곡을 들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거나 제 주위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재성도 이때 이제 스타덤에 확 올라가지고 그 뒤에 많은 작품이 이제 연이어 하잖아요. 그리고 익숙하게 이 배우들이 그 뒤에 쭉 맡았던 드라마들 속에 이제 저의 이제 학창시절, 뭐 애착을 가졌던 드라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배역들이 제 눈에는 이제 익숙하던 배우들인데, 나중에 거꾸로 이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되니까, 어머, 이 배우가 이런 역을 했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제 입장이나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뭐, 좀 이렇게, 특히나 그 맹상훈 배우가, 예, 네, 제가 익숙하게 봤던 건 항상 좀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스터븐하고,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가, 마동탁으로 등장을 하니까 되게 놀라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장호의 외인구단 OST 함께 하셨고요. 자, 3부 끝곡으로 커피님의 신청곡,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들을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5584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제리님께서 공포의 외인구단 상영되던 때에 구 여의도 백화점 앞에서 팬들을 둘러싸인 최재성을 봤습니다. 청바지, 청재킷, 까치머리 말 그대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아, 그러셨군요. 아, 이때면 진짜 막 뭐랄까 지금 이 작품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던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또 거기서 보셨어요? 그리고 커피님, 대구 날씨 진짜 덥네요. 오늘 38도라고 합니다. 대프리카 이름값을 합니다 하셨고요. 요즘은 그 프리카를 다 붙이더라고 전국이. 안 더운 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대구 더위가 정말 유난히 더 덥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약간 편차가 좀 딱 정해진 게 없기도 하고요.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280 쓰시는 분, 아, 외인구단 노래만 들어도 뭔가 설레네요. 저도 조금 후회본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75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아, 최재성, 학창시절에 최재성 오빠 팬이었는데 시작이 그러니까 스타덤의 시작이 이 작품이었다는 건 그 당시 모르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노초 가족분들 중에 어떤 최재성이란 배우가 약간 스타덤에 올라서 하이틴 스타로 막 활약하고 있을 때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데뷔해서 아 이런 영화 주연을 맡았네 이걸 또 다 보셨던 분들 계실 거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지 배우가 누구였는지는 한동안 잊고 살았었네요 하셨어요. 3302 디프로 쓰시는 분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최재성이란 배우가 이 외인구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너무 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우리 PD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중에 그 야인시대에 이 배우들이 나왔는데 순간 기억력을 막 의심했대요. 아니지 이랬는데 나왔고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옛날 작품들을 떠올리다 보면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품의 어떤 내용이나 그 어떤 본질도 중요한데 그 작품을 함께했던 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추억도 또 굉장히 그 퍼즐 맞추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 변함없이 드는 생각은 작품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되짚어 볼 때마다 아, 이 영화가 벌써 또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들. 벌써 뭐 몇십 년, 이제는 20년 안쪽이 거의 없는 것 같죠. 30년이 기본값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네요.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 항상 아유, 고운 목소리 곱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방송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말복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어제는 순간적으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이렇게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계절감을 살짝 착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순간 이렇게 스치는 바람에 그래 더위도 다 갔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어머 내가 뭘 했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웃었던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바람이 좀 그런 느낌을 가져왔나 봐요. 약간 가을이 코앞에 와 있고 더위도 이제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때도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아요. 금방이라는 거. 4894 뒷번호 쓰시는 분, 수박은 살 때 그물처럼 된 망에 넣어주는데 그 망에 담아 우물에 넣어도, 아, 제가 아까 그 우물에, 어머머,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물에 넣고, 물은 군용 수통에 담아서 우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물에 뜨는 그 대야 같은 데다가 약간 그 액자 구성처럼 이렇게 넣고 해서 우물에 넣었던 그걸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베르님도 소영님께서도 매미손님을 그리고 우물가 수박은 수박끈을 줄로 매달아서 넣은 것으로 기억나네요. 아 이건 이렇게 망해가지고 끈으로 넣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에. 우물이 진짜 깊으면 그 만약 중간에 줄 또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걔를 뛰어 올려야 되나요? 아유 별의별 호기심이 다 생기네요. 그리고 1208 디본을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선숙님 에어컨 아래만 있었더니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0239 디본을 쓰시는 분이 노래도 신청하시면서 굉장히 긴 사연을 주셨는데 요즘 건물 창문은 견고하고 두꺼워서 어제 가는 빗소리에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이 젖어있는 시각적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아 뭔지 압니다. 열어봐야 진짜 나가봐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바람소리도 튼튼한 창문에 막혀 건물 7층 볼링장 볼링팬은 에드벌룬의 요란한 춤 사이로 심한 바람의 몰아침을 감지할 뿐이죠. 아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무언가 먹먹한 답답한 느낌에 고향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날씨가 거칠고 요란 시간에도 아버지는 밤사이 내리는 비 피해 걱정에 비닐하우스를 점검하신다는 말에 짜증부터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좀 편히 좀 사시지. 아주 저급한 효성 가득한 말 몇 마디로 아버지 마음에 불을 지피고 말았죠. 도시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빗소리며 바람소리마저 침묵하는 고요에 익숙한 인생이 자연과 함께 꿋꿋이 순응하며 사시는 아버지의 인간다운 삶의 진실을 욕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뭘 느끼고 살아야 참된 삶이 무엇인지 하룻밤이 지나면 뼈저리게 후회할 패러독스 전화기를 닫으며 독백하였죠. 네가 잘났더냐 아버지가 못났더냐 바보 같은 놈.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다가 아유 어쩜 이렇게까지 철학적으로 문자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요 도시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자연에 순응하며 정말 내추럴한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신 아버지의 삶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소통을 쳤던 그 죄송함을 표현하신 거겠지만 그게 아버님을 걱정해서 하신 얘기잖아요. 그냥 호통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런 거라서 아버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수위를 조절하셔야겠죠. 신청하신 노래 가운데서 버들필이 꿈 찾아가리 전해드려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민님께서, 영민님? 아, 번호로만 오시다가 성함을 주신 것 같아요. 영민님께서 갑자기 어제 제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였나 봐요. 뭐 이게 엄마 뭐 하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오늘 뭐 했고 아유 그걸 이 더운데 왜 해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보통 딸들도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머님들이 아유 그래 뭐 아유 그래 이제 안 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어떡하니 뭐 이렇게도 넘어가고 안 해 그러고서 또 하시고 이런 게 많으니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모두 그게 좀 마음 아프고 고생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훅 나오는 건데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속상해서. 네, 속상해서. 왜냐면 그러고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아이고 다리야 막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평강공주님 신청곡을 한 곡 들을까요? 박인희의 섬치박 섬아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섬아기 전해드립니다.

정은님이 엄마에게 하다가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 날 뻔했다고 방금 주셨네요. 좀 그렇기도 한데요. 그리고 4208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외인구단 중간쯤서부터 들었어요. 추억의 영화들 좋네요. 매주 화요일인가요? 하셨는데 네, 매주 화요일에 영화만 하는 건 아니고요. 드라마, 영화 이야기로 OST로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뭐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이때는 드라마, 이때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시즌이 이게 딱 어울리겠다 그런 때도 있는 거고 갑자기 어떤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관심사가 좀 생겨서 다시금 또 예,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좀 달라서요. 그것만 양해를 구할게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예전 노래들 들으니까 잊고 있던 추억의 퍼즐들이 맞춰지네요. 정말 기억력이 신기합니다. 잊은 듯 살았어요. 그런 게 노래들로 인해서 하나씩 나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하셨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잊고 살았네. 근데 그게 어떤 노래 하나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 그것도 신기하고 저는 워낙 많은 곡을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노래 때문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사연 속에 굉장히 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덕분에 잘 듣게 되는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오늘도 언제 또 시간 이렇게 다 흘렀습니까?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해야겠네요. 오늘은 많은 신청곡 가운데서 8255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고한우의 아면 준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4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천하의 제일 가는 기술은 인화의 기술이고 교단의 큰 자본은 화합 단결이라고 하셨던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는 인화의 도로서 참다운 평화와 교단 발전에 역군이 돼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로 하면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넬 것이고 남의 뜻을 맞추는 데 노력할 것이고 더 배우고 더 실천할 것이고 남의 부족보다 장점을 드러낼 줄 것이고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되 벌은 되도록 적게 줄 것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주권을 세워줄 것이고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원만한 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함께라는 은혜.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군복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3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네고 주위 인연들의 뜻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실천하면서 부족한 점보다 장점을 드러내고 선은 상을 주고 악에 대한 벌은 되도록 적게 주고 인격을 존중하며 주권을 세워주며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원만한 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 화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바람개비,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시타원 교화재단의 입교연원 시상결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타원 심익순 대봉도의 유지를 받들어 운영되는 시타원 교화재단에서는 입교연원 분야의 시상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기 111년도 2분기 입교연원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는데요. 이번 2분기 시상은 입교연원에 크게 기여한 17명의 재가교도가 선정됐습니다. 수상자 소속 교당을 살펴보면 영양교당에서 5명의 수상자가 나왔고요. 부산교당에서 2명의 수상자가, 강남교당과 남중교당, 동원교당, 목포교당, 분당교당과 신촌교당, 영광교당, 전주교당, 정토회 교당, 창원교당에서 각각 1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입교연원에 정성을 다해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또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교도님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화의 힘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정성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시타원 교화재단의 입교연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쓰인 말이다. 선택은 참 중요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 교화, 사막의 마음 공부 길을 선택했다. 현실을 개선하고 진리를 실현하는 강한 신앙 수행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를 바른 정신으로 정진하려고 한다. 요즘 교화 상황을 보면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교당이 거의 공통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젊은 교도들은 교당이 없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경쟁력이 있는가? 10년 후 교단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교화 정체 현상은 오래전부터 경고됐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교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교화는 변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원불교 교법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범부가 변하여 성현이 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며 악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다. 곧 교화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일이다. 안내자는 당연히 교법으로 체질화되어 지도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수많은 길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원불교가 위기다. 그러나 고난 없는 성공은 없으므로 오히려 지금 겪는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뜻하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이자 축복이 될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방향로가 정해졌으면 사심을 일으키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고 말씀하셨다. 서원 일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변화된 시대의 삶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방법을 구하자. 사사 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진하자.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라상현 교무님의 글 끝까지 정진하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두 손을 봅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전순경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법 앞에 묻는 일입니다.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산종사님의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된다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받드는데, 오늘 유저지 교당에서 두 분 교도님께서 감상담을 해주신 것이 저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교법으로 공부하는 삶은 하나로 통하고 영겁의 동지가 된다는 증명인 것 같아서 참 기쁘게 감상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교당의 모태 신앙이고요. 설교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주신 원피스를 입고 법당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이따가 크면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법당을 뱅글뱅글 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생각을 잘 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집에서 여러분과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매우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종법사님과 우리 총부 선진님들, 그리고 출가 제가 교도님들 건강하시고 이 더위 중에서도 심락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얼마 전 중앙총부에서는 AI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료를 찾고 글을 쓰고 업무를 정리하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바르게 분별하고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에 점검을 AI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AI가 뭐라고 했냐면, 관련 법문을 조금 더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법문을 막 찾아주는 겁니다. 대종경과 뭐 기타 여러 가지 법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적절한 법문이 어디 있었던 것인가? 나는 왜 못 찾았지? 그리고 한참 몇 편의 법문을 살펴보는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요원품 28장 말씀이 이 말씀에 맞아? 저는 급하게 전설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28장 말씀은 그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제시된 몇몇의 법문은 다시 살펴보니 전서에 없는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요원품 몇 장에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법문만 나에게 알려줘라. 그랬는데 세 번 이상 글짓기를 하길래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제시한 결과물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그야말로 그럴듯한 답들로 넘쳐나겠구나. 그런데 그 그럴듯한 답이 반드시 진실은 또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검증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이 더 중요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욕심을 낼 때도 그럴듯한 명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할 때도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논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너무 쉽게 믿고 받아들이고 관철하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은 늘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취사는 지금 법에 맞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수행품 49장의 말씀을 통해 이 공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니, 이는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은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고자 하면은. 법문을 받을 때 한 가지가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도학을 배우는 사람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는 일은 왜 이토록 중한 일인 것인가? 기술은 잘못되면 금방 드러납니다. 목수가 치수를 잘못 재면 문이 맞지 않습니다. 연주자가 연주하다가 음을 틀리면 저희 귀가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기술은 결과가 스승이 되어 그 잘못을 금방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도학은 아닙니다. 도학은 마음을 다루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심일 수 있고, 책임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지만 때로 그것은 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상의 가림이기도 하고 탐진치의 끌림이기도 하고 지혜와 경험의 부족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도학을 배우는 사람에게 시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단순히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법에 벗어나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시비의 감정이라 함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공부인이 굽은 길은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는 자비의 방편입니다. 49장 말씀을 제가 몸으로 직접 새기게 된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 때입니다. 혼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 한참을 궁리하다가 등산을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적 휴업 상태입니다. 워낙 체력이 약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제 걸음도 평상시 남들보다 느린 편이라서 혼자서 오를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짜서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처음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 어느 겨울에는 지난해 운장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운장산은 해발 1126m 고지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꽤 자신감이 붙은 상태죠. 정상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성취감도 맛봤고 인증샷도 남기고 충분히 여유를 즐기면서 하산을 했는데 문제는 하산할 때 생겼습니다. 겨울산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면서 한참을 내려오는데 문득 저를 보니까 등산로가 아니라 그 겨울산의 메마른 계곡 아시죠? 물이 이제 흐르지 않는 그 계곡에 바위를 막 열심히 타고 내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지점을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등산로를 만나겠지? 그런데 갈수록 길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저는 그 메마른 계곡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오고 가면서 간간이 마주치던 등산객들도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길을 잃었구나. 그런데도 저는 한동안 제 판단을 놓지 않고 아,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나오겠지. 그러면서 한참을 더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이 계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곳을 탈출하리라. 그러면서 옆으로 열심히 걸어서 계곡을 벗어나서 수풀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때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등산로가 나타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등산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분명히 이쯤이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성의 정을 세우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평상시 산을 잘 아시는 선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등산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경로가 그 지도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를 선진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처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잠시 후 답을 주셨습니다. 교무님, 지금 가신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 당장 믿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수풀을 피해서 등산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넘어왔지만 보이지 않았듯이 이 건너편에도 그렇게 길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믿을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님의 말씀을 동아줄을 삼고 온 계곡을 다시 가로질러서 반대편 수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걸음, 한 두세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몇 걸음 딱 뗐는데 거짓말처럼 그곳에 너무 선명하게 등산로가 나타났습니다.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제가 누군가에게 물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존재에게 큰 힘이 되고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존재는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안도하면서 하산했습니다. 그날 저는 길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공부를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이유는 산이 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방심해서 길을 잃었고 그 뒤에도 멈추어서 온 길을 살피거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저의 판단만을 의지해서 쭉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길을 찾은 이유는 저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선주님께서는 제 대신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스승도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도, 그 경계를 넘어가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가 자기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법이라는 기준 앞에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 이후 저는 수행품 49장을 읽을 때마다 이 운장산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비의 감정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의 감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꺾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비의 감정은 부담이 아니라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려는 자비의 방편입니다. 사실 저는 감정받는 일이 익숙하고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감정받는다는 것이 왠지 나의 부족을 드러내는 일로 여겨졌고 제가 누군가 저의 부족한 점을 일러주면 감사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벽면부터 앞서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면 스승을 찾아 문답하기보다는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등 그저 시간에 저를 놓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수행품에서는 저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공부인은 비판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법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충고와 감정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다시 살리는 공부가 됩니다. 정산 중사님께서는 수도인에게 세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 스승과 우주 스승과 양심 스승입니다. 수행품 말씀과 함께 공부해보니 세 스승은 결국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스승은 문답과 감정을 통해 나를 비춥니다. 우주 스승은 하루하루의 경계를 통해 산 경전이 되어 또한 나를 비춥니다. 양심 스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비추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 세 스승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너의 생각과 취사는 법과 같은가? 저는 이 질문이 공부인의 평생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 중 하나가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한 분의 스승을 만나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 생각을 법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은 나 대신 판단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언제나 법이라는 기준 앞에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장산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가 믿어야 했던 것은 그 선진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선진님께서 알려주신, 제시해주신 방향이었습니다. 등산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요. 바뀌어야 했던 것은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던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공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어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법에 앞서면 법이 보이지 않고 내 판단이 법에 앞서면 더 옳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품 49장은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우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법 앞에 세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그럴듯한 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맞는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더 많은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법에 맞는지 살필 줄 아는 공부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을 기준으로 삼는 공부가 있다면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고 취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취사는 법과 같은가, 법에 맞는가? 저는 이것이 수행품 49장이 우리에게 주는 평생의 화두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법을, 나의 생각과 확신보다 먼저 세우는 공부, 그 공부를 함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마음공부.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태정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일상이 지치거나 힘들 때 보통은 더 애를 쓰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린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봐도 알게 되죠. 내가 지쳤을 때 정말 필요했던 건 해결이 아니라 멈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먼 산의 나무들처럼 하루를 서 있으라. 좋아하는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나는 하루, 고요한 일상의 울림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채우리의 숲.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먼 산의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태산 같은 느낌, 고요하면서도 빈틈없이 견고해 보이죠? 때로는 그런 하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깊게 뿌리 내린 두 발에 안정감을 주는 고요한 일상 말이죠. 오늘은 모두에게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보며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출석 체크 문자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은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황가람의 친구, 한석규의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황가람의 친구,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두 곡 띄워들었습니다. 아, 뒷번호 4892 쓰시는 분이 오프닝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을 휴 쉬었어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일주일 내내 모니터만 보고 달렸거든요. 오늘 점심때는 커피 한잔 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잠깐이라도 그냥 앉아있어 보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무나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쉼이 필요한 오후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쨌든 마감이 끝나는 건가요? 네, 오늘 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끝나는 것 같아서 아, 일주일 내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점심때만큼은 식사하시고 아, 커피 한잔 들고 아, 근데 너무 더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카페에서 그 밖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카페에 앉아 계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무 보려고 나갔다가 화들짝 놀래서 다시 들어가면 아유 정말 안에서 볼걸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뒷번호 1567 쓰시는 분은 덥지만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대청소를 마쳤습니다. 샤워를 싹 하고 에어컨 바람 앞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는데 이게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 참 별거 아닌 거에서의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행복한 삶. 이라고 생각해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함께해 주시면

언제나 감사해요. 뒷번호 1760 쓰시는 분은 어젯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다 새벽 4시에 깼습니다. 거실 에어컨을 켜고 소파에서 겨우 잤네요.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 중이에요. 신나는 노래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리스세라핌의 핫, 유나의 아이스크림.

0: 노래 두 곡 르세라핌의 핫 유나의 아이스크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4156 쓰시는 분이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탔다가 진짜 찜질방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핸들이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으로 겨우 운전했어요. 여름아 빨리 지나가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요게 진짜 요즘에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엉따를 안 해도 엉덩이가 너무 따뜻하다 못해 어휴 아 뜨거라 핫팩을 갖다 놨네 라는 느낌인데 예 정말 묘한 건 이상하게 등도 그렇게 예 뜨거워지더라고요. 머리도 뜨겁고요. 아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저는 담양에 놀러왔어요. 담양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아 1부 끝곡으로 부가킹즈 여행길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 건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몰래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불뚝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트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812 쓰시는 분이 신호대기 중에 멀리 보이는 산을 봤는데 희원 씨 말처럼 진짜 굳건하고 고요하더라고요. 매일 지나치던 길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완벽한 멈춤이네요.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이제 집에서 바라보면 남산이 보여요. 남산이 보여서 한 번씩 거기로 드라이브 겸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하지만 하루 하나 한 시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좋고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좀 도시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예. 아, 뒷번호 2550 쓰시는 분이 혼자 집에 있는 점심 입맛이 없어서 소면을 삶아 매콤새콤하게 비빔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역시 여름엔 비빔면이 진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혼자 집에 계시면 입맛이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빔국수 요것은 말이죠. 입맛이 없던 이 혀끝에 어떤 감각을 살려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훅 치고 거기 위에다 깨소금을 촉촉촉촉 뿌려갖고 한입 아주 크게 먹으면 아 정말 뭐 입안에서 탕탕 터지는 게 기가 막히죠. 그렇게 딱 드시고 아 또 이렇게 또 약간 매콤한 걸 먹었더니 땀이 나고 좀 덥네 이럴 때 아이스크림. 그럴 때 먹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소프트 약간 이런 거보다는 깨끼 같은 느낌으로 그 쭈쭈바 같은 거 빨아줘야 돼요. 아 그럼 뭐 기가 막히죠.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먹고 싶네요. 홍경화님께서 오늘 휴무 마지막 날이라 집에서 쉬며 예쁜 희원 씨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내일부터 다시 버스 운행하는데 더운 날 힘들어도 안전운전하라고 응원해 주시면 힘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화님 오늘 또 휴무 마지막 날이시군요. 집에서 야무지게 네, 휴식을 취하시고 또 내일은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봐야겠죠. 내일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 그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영케이의 나무가 될게, 로이킴의 땡큐!

노래 영케이의 나무가 될게, 로이킴의 땡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248 쓰시는 분이 점심을 먹고 10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단잠을 잤습니다. 잠을 깨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오늘 하루 느낌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저도 너무 좋네요. 뒷번호 2149 쓰시는 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드디어 여름 휴가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동해바다. 튜브 위에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 뭐 지금부터 기분이 너무 좋죠. 휴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죠?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자, 가시기 전에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슈가 허니 베이비, 부부거래 바디 웨이브.

베이비몬스터의 슈가 언니 베이비, 부부걸의 바디웨이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253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무더운 극한 폭염에 밤에 잠도 푹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물과 커피만 계속 마셔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간편식으로 식사 대충하고 자리에서 라디오로 피서와서 듣고 있습니다. 희원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휘성의 불면증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관리를 잘하겠으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리 잘하셔서 더위 먹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기에요. 2부 끝곡으로 휘성의 불면증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나 오늘도 혀를 깨물어 뒤에서 아픈 사랑을 외쳐.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으로 퍼니의 청량음악 띄워드리는데, 아까 2부에 휘성의 불면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나가서 불치병으로 좀 띄워드렸습니다. 예, 참고 부탁드려요. 퍼니의 청량음악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맞혀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이에요. 지금 너무나 탄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흥보가 이런 노래를 해보던디. 이미 난 발걸음을 떼었지만 가려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경북 쪽이 굉장히 더운 날씨네요. 자, 다니실 때 좀 더위를 안 느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좀 피해 다니시면서 실내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특히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알아맞혀봅시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노래로 이제 나갔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사를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뭔가 한 거에 있어서는 흥보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흥보가 춘향가 이런 것들 그냥 안일이 할 때 아 주인공들을 데려만 올 뿐이지 그 친구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놀부가 이런 얘기를 해보더니

0: 정답하시는 분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1: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소녀시대의 파티, 에이핑크의 리멤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알아맞혀봅시다. 여러분들께 노래를 두 번 띄워드리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뭐 다들 프로이시기 때문에 딱 듣고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무진의 신호등이었고요. 뒷번호 4885 쓰시는 분이 어머나 뒷번호가 4885예요. 예, 운전면허 따고 도로주행 나갔다가 신호등 앞에서 시동 꺼먹은 초보 운전자입니다. 기사 가사가 제 심정이네요. 노란불만 들어오면 머릿속이 샛노래십니다. 정답은 이무진의 신호등 맞춰주셨습니다. 아, 뒷번호 9285 쓰시는 분은 이무진의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378 쓰시는 분은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하는 원음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여기 양산인데요. 너무 덥네요. 희원 씨 방송 듣고 힘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취자분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답 맞춰주셔서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뒷번호 0102 쓰시는 분은 정답 이무진의 신호등. 아이 학원 하원시키러 차 타고 가다가 퀴즈를 듣고 신호대기 중에 얼른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집 초등학생 딸아이 최애곡이라 매일 불러서 모를 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7391 쓰시는 분 이무진의 신호등. 우리 소리 창으로 들어보니 가요라는 색다르고 너무 멋있어요. 곡의 혼란스러운 느낌이 판소리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391님도 축하드리고요. 호명해드린 이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3부 끝곡으로 이무진의 신호등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만 물렁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마마돌의 우아힙 이지의 대천노노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띄워드립니다.

마마둘의 우아이, 이치의 대천노노, 그리고 엔믹스의 Love Me Like This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그리고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디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안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820 쓰시는 분이, 점심 먹으러 잠시 나갔다가 태양이랑 맞짱 뜨고 온 느낌입니다. 피부가 아주 타들어갈 것 같네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라디오 들으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태양한테, 예, 어떻게 감히 상대가 안 됩니다. 예, 태양이 버티고 섰으면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예, 이럴 때는 피하시는 게 상식이에요. 뒷번호 3140 쓰시는 분이, 방학인데 너무 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놀아주다 보니 딸아이가 문방구에서 사온 판박이 스티커를 제 팔다리에 온통 붙여놨어요. 지금 제 오른쪽 팔에는 귀여운 토끼가, 왼쪽 다리에는 공주님이 거주 중이십니다. 문제는 오후에 아파트 반상회가 있는데요. 타올로 문지르다 피부만 빨개지고 안 지워지네요. 오늘 반상회는 뻔뻔하게 귀여움으로 승부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대부분의 아빠들과 엄마라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집 딸아이가 붙였군요 라고 얘기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철판을 깔고 나가야 오히려 이렇게 약간 그 고개를 숙이시고, 아, 막 다리 그 안 보이게 막 내리고 막 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의심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목을 들고 고개를 들고, 예, 허리를 쫙 핀 상태로 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뒷번호 4130 쓰시는 분은,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친다는 화요일 낮 시간. 밖은 찌는 듯이 덥고 의욕은 제로지만 라디오 덕분에 버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버티는 힘으로 우리 금요일까지 한번 잘 보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길구봉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더원의 잘 있나요?

길고 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더원에 잘 있나요?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0264 쓰시는 분께서 33도 날씨에 밖에서 외근 중인데 진짜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네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들고 차에서 라디오 소리에 집중을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절절 끓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좀 그런 날씨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뒷번호 1755 쓰시는 분이 방학인데 아이들이 더 바쁘네요. 하루 종일 라이딩하느라 차 안에서 기분 좋은 12시를 매일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출석 도장 꼭 찍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출석 도장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어제 이제 라이딩을 한다고 예 숨가쁘게 달렸더니 아, 한 10년 늘더라고요. 갑자기 학원차를 타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그래갖고 갑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서 예 수영장을 가야 되고 수영 학원을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진짜 화장실에 가고 싶을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한 5년은 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 며칠간 더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보아서 행복합니다. 이쯤에 두고요. 오늘 끝곡은 이러고 싶은 때가 있어요. 홍경아님의 신청곡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중 어떤 표현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김수희입니다. 정열의 꽃.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군복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이 두 말의 뜻은 같아도 전하는 정서와 결은 좀 다르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상대를 향한 격식과 깊은 존중, 정돈된 A가 정갈하게 담겨 있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는 조금 더 친근하고 다정한 온기가 묻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이처럼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정중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깊은 예의를, 또 가까운 사이에는 다정한 온기를 담아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오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단어를 나누고 계십니까? 좋은 해 가요 세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시작했습니다. 배로입니다. 오빠.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오후 시간에 거시기역에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은 말입니다. 안경원에서 생긴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안경원으로 들어오셔서 태 부분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거시기 하면서 태만 가장 싼 걸로 바꿀 수 있냐 하고 거시기 하신 거지. 안경원 사장님이 보니까 렌즈도 거시기였는데 눈이 상할 지경이었던 거요. 사장님은 시력 검사도 새로 해드리고 렌즈까지 새로 넣어서 새 안경을 거시기 해드렸겠지. 그리고서는 어르신 운이 좋으십니다. 아, 우리 가게가 지자체에서 하는 어르신 시력보호사업 지정업소라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하고 거시기 한 거요. 아니 할아버지가 거시기 하지 않고 안경을 쓰실 수 있도록 사장님이 그냥 거시기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 원장님만, 예, 안경은 원장님만, 예, 그렇게 한 거요. 예. 눈을 밝혀준 건 새 돋보기 안경이었지만 말이요. 마음까지 밝혀준 건 바로 남의 마음까지 거시기 하는 다정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소문 내면 너무 많이 오실 텐데. 네,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에녹, 미스터 스윙.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이제 노래 맛보는 노래 우리 오빠야 전해드리고요. 경남 잠원에 변재인 씨 들어오셨고요. 신복순 씨, 더위가 언제쯤이나 가실런지 비라도 조금 내렸으면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오늘 인천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워요 하셨고요. 최경식 씨 참치맨이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청취하신다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쟁이님 부산 오늘 또 화창한 가운데 찐동도의 날씨라고요. 이준호 씨 나의 벗 좋은 여가 자상 홍성입니다 하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재경 씨 초록의 나무네 풀향기 행복하고요. 작은 연못의 고고 아름다운 연꽃에 반해서 눈을 담고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마음의 향기를 담으면서 지치고 있는 오후에 최고의 프로그램 좋은 여가 가요 세상 빙수처럼 시원 달콤한 프로그램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김시훈.

자, 김시훈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따뜻한 오후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건 못 참지, 그래. 그래, 이건 못 참지. 오로라.

그래 이건 못 참지 였습니다. 네. 자, YG 패밀리의 빛나라 대한민국 전해집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4589번님 하셨고요. 네, 따뜻한 오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가정제는 반갑습니다. 오늘 멧돼지가 자주 내려와서 이웃집에 사과를 따먹고 해서, 아이고, 이 포스를 불렀다고, 예.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아, 이거 어쩌죠? 자,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YJ 패밀리의 빛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구의 최영아 씨, 백년의 길, 백갈매기, 잠깐 미스기, 네, 많은 곡 주셨고요. 그리고 대전의 조명섭 씨가 대전 날씨는 지금 32도입니다. 너무 더워서 점심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복숭아로 때우고 있어요. 조명섭의 노래 브라보 친구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부산은 오늘도 화창한 가운데 찜통도입니다. 장영의 생각 말아요 신청해 주셨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지영 씨가 오늘 오후도 좋은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실에는 쨍쨍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좋은 날에와 함께라면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요. 그래도 좋은 가요 세상 들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피터펀 품바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제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제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제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환하게 웃으셨습니까? 일부러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우리 얼굴에는 웃을 때 쓰이는 광대 부근의 근육들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서 미소를 지으면은 이 머릿속에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지금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을 막 내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뇌는 이게 진짜 웃음인지 만들어낸 웃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좀 지쳐가네 힘드셨다면은 지금 입꼬리만 살짝 3초 동안 올려볼까요? 남은 시간 미소 짓게 만드는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정의 노래 딱 한 번의 실수 현당입니다. 사랑은 임시정거장.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수진의 님이 좋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꽃을 만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것은 꽃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봄은 더 따뜻했고 하늘은 더 푸르렀으며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오늘도 하늘에는 꽃구름이 흘러간다. 그 구름을 바라보다 문득 누군가가 떠오른다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일 것이다. 꽃은 계절이 지나면은 다시 피지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하나를 마음속으로 불러본다. 님이 좋아. 그 말은 결국 세상 무엇보다 당신이 소중했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다.

송영아 씨가 무지 덥다고요? 좋은 해가상 들으면서 두 시간 신나게 파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용산동 민구님께서 마늘 까면서 친구 삼아 듣고 있다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냈어요. 비와 당신 넘버 피시의 신청곡 주셨는데 트로트라고 볼 수가 없죠. 네, 넘버 피시. 해병 341기 이건호 씨. 고덕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이라 공산으라고 포크레인 등 기계 소리는 요란하지만 나의 근무지가 천국이에요. 아주 시원해요. 엄청 무더운 날씨에 원은 방송 가정 모두 건강합시다. 고향이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푹 빠졌나 봐요. 가요 세상에. 해변의 여인, 보약 같은 친구, 소풍 같은 인생. 평행산 나른한 우커피 마시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진해성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지영 씨 주셨고요. 나훈아의 노래 주셨던 분에게 드립니다. 해변의 여인.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요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켈시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조네가의 세상 1, 2부 마무리하면은요, 잠시 후 3시부터는 3부가 진행됩니다. 오늘 또 요즘 가수분들이 팬이 되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발 팬이 되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러 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미의 안온에 전해드리고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록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3: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옳다구나, 동덕이의 노래였습니다. 네. 이 앞주였죠. 내 팬이 되어주세요에서 팬들이 더 많아서 동덕이 씨의 노래가 전해졌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8: 내 팬이 되어 주세요. 오직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 주세요. 1번 육각수 조성환. 속이 뻥 뚫리는 육즙 트로트의 선구장. 90년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흥부가 기가 막혀. 주인공이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자는 유쾌한 에너지를 담은 신곡 너나 잘해라 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출연은 나이씨. 탄탄한 가창력과 훈훈한 매력의 쿨보이스. 가요제 대상 출신이자 오디션 방송에서 검증된 가창력의 소유자. 신나는 청춘 트위스트로 무대를 들썩이다가 모른데 나 어떻게 가? 라고 반전 매력의 주인공. 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9: 네, 반갑습니다. 예.
7: 소개하기가 참 쑥스럽네요. 오늘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뭔가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9: 아닙니다.
7: 아닙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9: 아, 네. 네.
7: 홍보가 기가 막혀. 네. 그 뒤에 2탄 뭐 놀부가 기가 막히나 안 남았나요?
9: 뭐 놀부가 귀가 뚫려도 있었고요. 뺑덩어범 부킹했네도 있었고.
7: 이상한 노래만
9: 네,
7: 했었죠.
9: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7: 그렇죠. 네, 근데 별 볼일 없었죠.
9: 그럼요. 예, 홍보가 기가 막혀가 제일 그겁니다.
7: 그렇죠.
9: 네.
7: 우리가 이제 그 가요제 연수를 표현하면은 그 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9: 그렇죠.
7: 예, 그냥 지금 그때로 머물러야 되는데
9: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이렇게 밖에서 누구들을 만나면
7: 네, 네, 네, 네.
9: 안녕하세요 6.25 때 가수 육각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네. 또 가요계의 암모나이트 삼엽충 네. 육각수입니다 네, 이러기도 네, 네, 하고
7: 그러니까
9: 예,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7: 근데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9: 아유 아닙니다. 아유 또 이렇게 과찬의 말씀.
7: 아니 쉬었다가 이게 네. 다시 하는 게 몇 번 반복.
9: 그렇죠. 아니.
7: 네, 그때마다 진짜로, 변하지 않았어요.
9: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생 철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7: 네네네.
9: 끝까지 버티면은 나중에는 꼭 다시 대박이 난다.
7: 그렇죠.
9: 네, 그런 네. 신념으로 지금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7: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 씨 같은 경우에도
10: 네.
7: 이제 가요계에서는 조금 선배뻘에 속한데
10: 아유,
7: 그 옆에 있는 선배가 딱 네. 나타나니까 지금 바로 네.
10: 신생합니다. 신생아.
9: 아유,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7: 그 저 조성한 씨 네. 보니까 어떠세요?
9: 아니 나이 씨 네. 네. 말씀하시죠.
10: 예. 너무 정말 대선배시고 제가 네. 너무나도 즐겨 들었었던 노래의 네네. 주인공이시다 보니까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7: 감사합니다. 네.
10: 잘 아니, 부탁드려요 정말.
7: 아니 그림 이상해. 근데 아니 근데 이제 그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요.
9: 많이 나죠.
7: 어, 그래요?
9: 네, 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이 어리더라고요.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차이가
7: 나요. 그래요? 네.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군요.
9: 그렇죠.
10: 네. 어립니다. 밖에죠, 밖에. 예. 아, 네.
7: 야, 세월이 참 빨라요.
9: 그럼요.
7: 금방이에요.
9: 빠릅니다. 네. 진짜로. 네.
7: 그 흥보가 기가 막혀요.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나만 다녀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알아보고 이제 또 예능 프로그램 쪽에서도 또 많이 활동을 하고
9: 네 뭐 여러 가지 다 했었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정은영 씨 프로그램은 네네. 또 자주 와서 또 자주 왔었죠.
7: 새롭게 네. 바뀔 때마다
9: 그럼요.
7: 아, 쉬었다가 네. 다시 나왔고 쉬었다가 아하. 다시 등장할 때마다 아, 네, 항상 예. 네, 들려서 쉬었다 갔어요.
9: 근데 네. 앨범이 나왔을 때 네네. 우리 조은영 씨 프로그램에 네. 무조건 나와서 청취자들께 인사를 드려야 돼요.
7: 네네.
9: 그게
7: 네네.
9: 이 가요계의 공식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10: 아, 네.
9: 그래서 무조건 네. 인사드리러 왔죠.
7: 그렇죠. 예, 이제 예. 다음에는 이제 쭉 가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다시 인사하러 오는 건 아니고 계속.
9: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7: 날씨는 출연한 지 아니 저 그 데뷔한 지 얼마 됐어요?
10: 데뷔가 제가 2020년에 데뷔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7: 야.
10: 7년 차.
7: 네. 7년 차면
10: 7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7: 야, 그 데뷔 연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 연수 차에 대해서는
10: 계속, 네. 네.
9: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가요계 잼민이
10: 그렇죠.
7: 그렇죠.
9: 예, 네, 네. 가요계 잼민이
10: 잼민이도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네.
9: 아니, 아니, 제가 또 나이 씨 또 네. 좋아하니까.
7: 아, 그렇죠.
9: 네, 네.
7: 자, 아무튼 이제 가요계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경험을 했던 나이 씨. 그다음에 두루두루 경험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경험하고 새롭게 예, 느낌으로 사는 예, 조성한 씨.
9: 예, 네. 예.
7: 육각수라는 이름이 좋으세요? 조성한 씨라는 이름이 좋으세요?
9: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 그래도 네. 이제 혼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냥 조성환으로 좀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네네네. 생각을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 어딜 가나 아 오랜만이야 각수야.
7: 네네네 그렇죠.
9: 아 육각수 오랜만이야.
7: 네네.
9: 그러니까 제 이름보다는 네네. 아무리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냥 육각수로 많이들 불러주시니까
7: 그렇죠.
9: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육각수로 불러주시던 조성환으로 불러주시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7: 근데 조성환이라는 분이 많아요.
9: 많죠. 예, 뭐 야구 선수도
10: 맞아요.
9: 있으시고,
7: 네, 가수들도 많아.
9: 가수도 이제 김성환 오디션. 씨도 계시고,
7: 네, 네, 네.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 또 나오신 분들도 있고.
9: 아, 네. 그러면은 그냥 육각수로 가겠습니다.
7: 예, 예, 육각수 예. 조성환 이렇게 이제 예, 다들 예. 알고 계시니까.
9: 네.
7: 그러면 육각수 조성환 씨의 노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좋습니다.
7: 우리가 또 흥보가 흥부가 아니고 흥보가 기가 막혀. 네. 자 들어보도록 하면서, 네, 또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염동설 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요? 갈 곳이 날로 주어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0: 감사합니다.
1: 이야, 아니 그게 너무 흥뭐가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돼.
2: 야, 혼자서 어떻게 다 하세요? 네. 와.
1: 아니 다음에 필요할 때 데리고 다니세요.
0: 아, 네. 나이 씨하고
1: 나이 씨 옆에서 열심히 하는데.
2: 가서 다 알아요. 네.
3: 오, 네, 이따 계약합시다.
1: 네. 아니 혼자 여기서 하는데 저쪽에서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네, 뜨개수로.
0: 아유,
1: 네.
0: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또 응원해 주셔서.
1: 그러니까 아. 그 이제 나이 씨가 분위기 있게 노래를 또 빠른 노래로 불러 주셔야 되는데
2: 네.
1: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는 빠른 노래가 아니죠.
2: 빠른 노래예요.
1: 아, 그래요.
2: 여러분 빠른 노래입니다. 네, 네.
1: 내가 모르니까. 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2: 맞아요. 네. 모르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네. 예. 모르는데 어떻게 이 가요라고 하는 게 노래 곡자 가요.
0: 아, 그렇죠.
1: 예. 모르는데 어떤 곡이냐. 들어보면 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0: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30초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굳이 뭐 팬덤이 되어 달래요.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30초를 안 드렸는데.
1: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면 그게 이제 홍보고.
0: 그러니까.
2: 맞아요. 네.
0: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면 30초 드릴 수는 있는데.
1: 아니, 그냥 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2: 네, 저도 그럼 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노래나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요번에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조성한 씨는?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선배분들 중에 네. 김연자 씨가 있지 않습니까?
0: 아니 원래 남성분들
1: 제가 그 김연자 선배님 네, 네. 그다음에 이혜리 선배
0: 여성분들을
1: 네, 되게 네. 그 선배님들의 노래 중에 네. 여성 선배님들 여자 선배님들 노래를 되게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네, 네, 네. 물론 뭐 조용필 선배님도 계시고 윤수일 그렇죠. 선배님도 네, 계시고 네, 하시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김연자 선배님의 10분 내로를 네. 한번 와. 네, 또 우리 또 좀 활기차게
0: 그렇죠.
1: 한번 불러드릴까 생각을 네. 해서 네.
0: 왠지 성급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예요. 빨리 네. 와라 10분 내로. 네. 네. 안 오면 안 돼. 근데 이 노래로 네. 그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빠른 속도로 다시 사랑을 받게 됐어요.
1: 아, 그 변곡점이 이 노래였던 거예요?
0: 네. 그렇죠.
1: 아, 저 그건 몰랐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네. 처음에 출연했던 방송이 원음 방송. 조은영의
1: 방송.
0: 네네네.
1: 아,
0: 그래서 10분 내로라고 하는 노래로 사랑을 받으면서 빠르게. 아. 네, 그래서 속도감이 있다. 근데 그래서 신청한 줄 알았는데.
1: 저 그래서 준비해서 왔어요.
0: 예, 예. 네.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런 걸 알고 제가.
1: 그럼요. 예. 예, 조은영 씨 네. 그 말씀을 제가 네.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0: 그래요. 10분 내로. 빨리 이 히트곡이
1: 네, 예. 빨리,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0: 자, 그 히트곡이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조금 있다가, 아, 너나 잘해라. 뭐 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자, 10분 내로 달려가겠습니다.

0: 글국가님께서 대선배님이신 조성환 가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가수님 모습 보니까 훈훈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조성환님과 나이님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육각수님 여기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나의 가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남치상 씨. 네. 예, 그리고 육각수님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나인 팬이에요. 마루님께서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랜만에 만나도 항상 계속 함께했던 친구 같은 그런 육각수.
1: 아유, 예.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항상 다정다감하게 표현해주는 나이 씨 두 분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짧게
0: 네.
1: 우리 후배분들께 인정받는 선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0: 아, 그렇죠. 예. 그 존경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1: 맞습니다.
0: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나이 씨는요?
2: 저는 길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0: 아, 네.
2: 짧게 잊혀지고 싶지 네. 않아요. 네.
0: 그 육각수 씨를 찾아오면서 얘기하세요.
2: 네. 네.
1: 아, 길게.
0: 네. 길게. 선배님들 아, 네. 길게 하시고. 네. 나이 씨는 그 뒤로 네. 따라가면 돼요. 길게. 네.
1: 근데 이제 좋은 형의 가요 세상에 오시면.
2: 네.
1: 자주 오시면 길게 가요.
0: 길게 가요.
2: 아, 그쵸. 네. 네. 맞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을 나와야 돼요.
0: 네. 네. 네. 자주 네. 출연해 주세요. 아예 고정 프로그램으로.
1: 아, 그럼요.
0: 예, 예. 함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1번 육각수 조성한, 예. 그리고 2번 나휘. 뭐 조성한 씨만 뭐 적어도 되고요. 육각수만 적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조성한 육각수. 예.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조성한 씨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헷갈립니다. 자, 4부에서도 노래 기대해 주시고요. 4부 바로 시작되면 나희 씨의 노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나이에 신유여 불렀던 나쁜 남자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조성환 씨나 나희 씨는 나중에 이제 한번 혼자 네. 나오셔서
1: 예, 예.
0: 라이브로 이제 신청곡 받고 이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듯 싶어요.
2: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조성환 씨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어색해요. 육각수로 계속 얘기하다가.
1: 예.
0: 근데 이제 그때도 퓨전 국악이나 힙합 신드롬의 어떤 그 변화를 줬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1: 그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솔직히 이제 우리 뭐 후배이신 나희 씨도 계시지만 네네네네. 처음에 흥보가 기가 막혀의 그 색깔의 임팩트가 너무
0: 네네.
1: 강했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흥보가 기가 막혀 이후에 다시라는 발라드도 내고 또 뭐 또 힙합도 해보고
0: 네네네.
1: 또 트로트 댄스도 해보고 네네. 여러 가지 장르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제가 가수들의 그 음악 장르가 제가 크로스오버가 됐구나
0: 네네.
1: 그런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0: 네네네.
1: 예.
0: 근데 새로운 변화에 뭐 퓨전화 되면서 크로스오버적 부분들이 이제는 네. 뭐 하나 쪽이 아니라 네. 다양해져 가니까
1: 맞습니다.
0: 거기에 이제 색깔을 또 찾게 되는 거죠. 나만의 색깔을
1: 맞습니다.
0: 이게 그게 어려워요. 이제 그 단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1: 네.
0: 근데 무단한 노력을 또 해오고 있으니까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배들이 나 저 선배님 따라가고 싶어라는 또 저 길이 외롭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길이다.
1: 예.
0: 또 나희 씨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네. 사실 이제 뭐 다른 분들은 결과를 빨리 내어놨지만 늦은 결과들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2: 네.
0: 돼서 길게 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런 부분들을 소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예.
0: 두 분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예.
0: 아, 근데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험하셨던
1: 네.
0: 그 성공을 하고 최고의 그 히트를 쳤지만 그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1: 그건 정말 네.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0: 예.
2: 맞아요. 네.
0: 워낙 크게 네. 치고 나면 그 뒤에가 힘들어요.
1: 근데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흥보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가 없었다면 95년도에 데뷔했을 때 그 노래가 없었다면
0: 네네네.
1: 저는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조은영의 지금 가요세상에 네. 오지 못했다.
0: 그렇죠.
1: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노래가 제 인생의 뭐 유일무이한 곡이
0: 그렇죠.
1: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지금부터 네. 다시 출발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출발하고
1: 그럼요.
0: 있을 수도 있고
1: 예.
0: 그리고 히트곡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1: 맞아요.
0: 지금
1: 맞아요.
0: 히트곡이 없어요. 안 나와요.
1: 예.
0: 예.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 네.
0: 대상을 받은 거니까.
1: 예. 예.
0: 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노래 발표를 해볼까요?
1: 제가 저부터 하는 거죠.
0: 네네네.
1: 전 예, 이제 제가 요번에 타이틀곡 너나 잘해라라는 그 트로트 댄스곡인데
0: 네네.
1: 이 노래를 라이브로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최초로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음원하고 이제 다르거든요. 사실 라이브에서.
1: 아 지금 아까 저기 그 네. 김현자 씨의 10분 내로 네. 할 때도
0: 네네.
1: 이게 제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떨렸는데.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1: 예.
0: 물론 그 음원을 만져서
1: 네.
0: 그 이제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1: 예, 예.
0: 그걸 라이브로 할 때, 근데 예. 저는 그 맛이 약간의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네.
1: 그때 그때 다른데
0: 네.
1: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네. 어떤 느낌으로 부를지 지금 너나 잘해라를 네. 라이브로 최초로
0: 그러니까
1: 조은영이 가요세상에서 부르게 되는데
0: 네네네.
1: 아주 지금 떨립니다.
0: 아, 예.
1: 너무 떨려요.
2: 뮤직비디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1: 아 진짜요?
2: 예, 네. 특히 나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육각 육각 잔.
1: 예.
2: 네.
1: 나희 씨.
2: 네.
1: 길게 가실 것 같습니다.
0: 아유.
1: 네. 아 나희 씨 마음에 들어.
0: 아 근데 이 노래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요즘에 네. 하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되게 유교적인
0: 네,
1: 나라라서
0: 네.
1: 그럴 수도 있지만
0: 네.
1: 다른 나라보다도 더 뭔가 상대방이 뭔가 실수했을 때 너무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자꾸 그랬을 때
0: 네네네.
1: 어떻게 보면은 그 반면 교사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0: 네네.
1: 못하는 사람들을
0: 네네.
1: 위해서
0: 네.
1: 너나 잘해라.
0: 아, 네네. 내가 잘하는 것을 반성하고
1: 네.
0: 내가 느낌을 가져야지.
1: 그렇죠.
0: 남 상대방만 지적하고
1: 네.
0: 그 사람 원망하거나
1: 예.
0: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역해서 그냥 너나 잘해라라는 그 제목으로 준비를
0: 네.
1: 해서 나왔습니다.
0: 그래요. 너나 잘해는 예전부터
1: 네.
0: 많은 제목의 노래 나왔어요. 너나 잘해 뭐,
1: 예,
0: 네, 네. 뭐 그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1: 예, 예, 예. 예.
0: 자 그러면 육각수 조성환 네. 네 그의 노래로 너나 잘해라 함께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2: 야. 네. 날아다니시는데요.
1: 그래서 헤드폰이 벗겨질 것 같아요.
0: 네.
1: 헤드폰을 잡아야 되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0: 네.
1: 네. 손도 써야 되고
0: 맞습니다.
1: 네. 아주 바쁘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네. 육각수 조성환의 댄스 그 이렇게 헤드폰 댄스를 치고
0: 네 맞습니다. 네.
1: 이 노래가 네. 이거 라이브로 하니까 훨씬 이게 네.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그 언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그
1: 네.
0: 제가 뭐 댄스 가수는 아니지만은 트로트를 또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그 댄서들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이제 가요 세상에서도 보이는 라디오죠.
2: 그렇죠.
0: 그때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우리가 무대 그 공개 방송할 때
0: 아유, 좋죠.
1: 모실게요.
0: 아, 제가 또 전
1: 11월에 저희가 할 텐데
0: 아,
1: 그때
0: 예.
1: 한번 모시도록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0: 감사합니다. 네.
1: 그런데 그 이 노래가 보니까 트로트를 저는 이제 왜냐면 육각수 하면
0: 네네.
1: 트로트보다는 그 예. 색깔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속의 가성이나 여러 가지 그 꺾는 부분들이나 나름대로 트로트를 하시네요.
0: 그 서른도 선배님이 저한테 그때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각수는 잘 꺾어. 다른 가수들도 꺾지만 각수가 잘 꺾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계속 살려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트로트 쪽으로 계속 좀 집중해서 좀 해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1: 저는 전혀 안 갖고 직진을 할 줄 알았더니. 근데 군데군데 나름대로 열심히.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유, 좋았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은 뭐 그 왜냐하면 나이 씨도 꺾는 것보다는 좀 질러주는 스타일이나 뭐 그렇게
2: 그렇죠.
1: 요 생각이
2: 네.
1: 드는데
2: 네네.
1: 아마 또 꺾지 않을까.
0: 네,
2: 꺾는
0: 네.
2: 것보다는 네. 저는 촉촉함에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1: 요번에는,
2: 제일 최근에 냈었던 앨범 말고 제가 몇 년 전에 냈었던 눈물꽃이라는 곡을 발라드 곡이에요.
1: 아,
2: 네.
1: 그래요?
2: 네.
1: 적셔주고 싶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네, 오늘 촉촉하게 젖어서들 가실 거예요.
1: 네. 네. 그러면 무대로 올라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셔서 쑥스럽게 네, 느끼는 단어인데 예. 네. 얼마나 촉촉할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꽃입니다. 나이 씨가 부르겠습니다.

0: 네, 눈물꽃이었습니다. 그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은 이 시간대에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았어요. 네. 예.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네, 저 결과가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합니다. 1번 조성한 씨, 2번 나희 씨,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주시는 분들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조성한 씨 어떠셨습니까?
1: 예, 아, 또 앨범이 나오고 나서 네네네. 바로 또 우리 또 가요 세상에 네. 인사로 오니까 네네. 아, 이제 또 다시금 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죠. 네. 아, 이제 시작이 됐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설렘도 있고 네. 항상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예. 각오도 새롭고 네.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모습도 후배들이 네, 존경할 겁니다. 아유, 그리고 또 앞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성한 씨가 또 선배님들을 더 바라보듯이
1: 그럼요.
0: 후배들도 예. 따라하고 싶은 그런 조성한 씨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잘 해오고 있으니까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나희 씨는 어떠셨어요?
2: 전 지금 넌 나 잘해라.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요거밖에 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요거 말고 네. 내 제공도 또 같이 여러분들 그럼요. 기억해 네. 주시면서 네. 다 같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길게 네. 가신다면서요?
2: 그럼요, 그럼요. 길게, 네. 네. 아, 이 곡 되게 자주 부르게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커버곡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래야겠어요, 네. 네.
0: 자, 오늘은 결과가 말이죠. 죄송한데 그 라이 씨가 네. 88표가 나왔고요. 와. 조성한 씨가 아. 76표 나왔고.
1: 아이고, 네. 아이고. 이겼어요.
0: 아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2: 근데 네. 네.
0: 그런데 이겨야죠. 우리는 또 네. 오늘 예, 그 이긴 사람께 트는 게 아니라 진 사람께 이루의 노래가 나왔거든요.
1: 아유, 그것도 예, 좋습니다.
0: 예, 육각수의 예. 너나 잘해나 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0: 자,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1: 아, 여러분들 이제 너나 잘해라 이 곡으로 또 계속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1: 네네.
2: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해? 나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찾아가면은 꼭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그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20대처럼 젊음이 있고 정열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같은 20대.
1: 아, 맞습니다.
0: 예, 우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육각수 조성한 그리고 라희. 오늘은 육각수의 너나 잘해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4시부로 전남 광양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7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유훈품 43장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0: S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제 남평에는 파머스 마켓이 두 개.
2: 두 개?
1: 남평 파머스 마켓 강변점 오픈으로 고객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3: 신선함 가득 로컬푸드 직매장. 정직한 가격에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이 가득한
1: 남평농협 파머스 마켓 본점 강변점.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에어컨 조절 레버에는 실내 순환용과 외부 공기 유입용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내부 순환으로 유지하게 되면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 안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외부 공기 유입 쪽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가끔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머리도 아프고 아이들은 감기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차창에 김이 서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제거되지만 춥죠. 이럴 때는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켜면 됩니다.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습기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서림을 방지하고 시야장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는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기만 해도 이 부부가 5년 안에 이혼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혼 적중률은 놀랍게도 9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는 이혼을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얻어낸 이혼 예상 적중률은 바로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칭찬이 비난보다 5배 이상 많았던 부부는 10년 뒤에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칭찬보다 비난을 많이 했던 부부는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언젠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칭찬만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쓴소리를 하더라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5번의 칭찬과 1번의 비판.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0: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기만 해도 5년 안에 이혼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제시한 칭찬과 비난의 5대1 법칙을 적용해서인데요. 쓴소리를 한 번 한다면 칭찬은 5배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떤 관계든 칭찬은 듣고 싶어하고 비난은 듣기 싫어하니 서로가 칭찬해주는 관계는 당연히 오래갈 것이고 서로 비난을 하는 관계는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겠죠.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고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네, 정말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할 법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더라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칭찬과 비판의 5대1 법칙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9%는 나만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타인의 고민 들어주기, 다정하게 말하기, 요리 잘하기, 집 잘 꾸미기, 정리정돈 잘하기, 문서 작성 잘하기,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하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 메모 잘하기 등 대부분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박한 장점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을 잘 알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네, 사람마다 이런저런 재능이 다 있죠.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재능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법어 신심편에는 자신이 가진 재주를 정법에 맞게 활용해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 재주와 이름이 오래가는 사람은 많지 않나니, 그것은 바로 정법에 맥을 대지 않고 사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천하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법에 맥을 대지 않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쓸 마음 바탕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덕이 재능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재능은 덕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불교 경전 보살 본행경에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어도 그것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등불이 백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베드로전서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음은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에는 학문과 기술도 공심을 바탕해야 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에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기는 하나 진실과 공심의 정신 위에 갖추어진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학술이 되나니라. 이슬람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이웃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 재능이 무엇이 됐든 크든 적든 잘 활용해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비엔터의 행복의 미소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재능을 뜻하는 말인 탤런트의 어원인데요. 이것은 본래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돈의 단위였습니다. 성경에서 1 이것은 노동자가 15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인데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인간에게 잠시 맡겨진 재능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소명, 2번 달란트. 네, 성경에서 1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돈의 단위입니다. 오늘날 뭐 만 원, 뭐 천만 원, 십만 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 이것은 노동자가 15년 이상 돈을 모아야 하는 아주 큰 액수의 돈입니다. 자, 1번 소명, 2번 달란트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요일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이날을 제정하면서 조부모는 세대를 잇고 삶과 신앙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연결고리라고 했다. 신앙은 말로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니다. 기도하는 모습, 주일 미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스며든다. 조부모가 간직한 오랜 신앙에는 교리서만으로는 전하기 어려운 인내와 희망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은 세대가 함께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마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한다. 유아 세례와 첫 영성체 등 신앙 전수 지표의 약화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와 사목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부모와 조부모가 먼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밥상머리 기도와 축일 축하, 함께 드리는 미사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교회는 부모 세대의 재복음화를 돕고 조부모와 노인들이 신앙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넓혀야 한다. 노년층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복음화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노년층이 간직한 믿음은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 유산이 추억 속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온 교회의 사명이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어르신을 위로하는 하루를 넘어 모든 세대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네,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가 부른 착한 사람아 들으셨고요. 앞서 가톨릭신문 사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전해드렸는데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죠. 이를 후대에 잘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특히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는 종교계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신문이 말한 대로 노년층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주체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노년층과 청년층의 만남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그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미국 뉴욕 대관음사 주지인 고우 스님의 글입니다. 미국 뉴욕에도 이 대관음사라는 사찰이 있는 거죠. 자, 제목은 UN 본부에는 작은 명상실이 있다 입니다. 유엔 본부에는 작은 명상실이 있다. 치열한 협상과 수많은 언어가 부딪히는 중심에 말이 없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전쟁과 평화, 인권과 빈곤을 논의하는 거대한 국제기구 한가운데에 침묵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늘 감사했다. 최근 유엔을 방문한 한국어 투어에서 내가 불자님들에게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도 바로 명상실이었다. 유엔에 이런 곳이 있다니요. 유엔 투어에 참여한 청년들의 감탄사처럼 명상실을 둘러본 불자님들의 표정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유엔과 명상은 얼핏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깊은 공통점이 있다.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명상이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듯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공존의 토대가 된다. 명상이 자신의 마음과 화해하는 과정이라면 유엔은 서로 다른 국가와 문명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오늘날 명상은 바쁘게 돌아가는 유엔의 현장에서도 잠시 멈추어보는 지혜를 선물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불교의 연기적 가르침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깊이 닮아있다.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거리가 존재한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갈등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림은 수행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다시 발심하는 인연이 된다. 평화를 향한 노력 또한 다르지 않다.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과 끝내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쉼없는 발걸음. 그 과정 자체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번 유엔 투어를 마치며 나는 웅장한 회의장보다 작은 명상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 작은 공간이 세계의 모든 전쟁과 갈등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백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엔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날 유엔 본부를 방문했던 40여 명의 불자님들의 발걸음 또한 어쩌면 세상과 자신을 향한 평화를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 아름다운 걷기 명상이었을 것이다.

네, 불경음악 홍순지가 부른 구름 흐르나 하늘을 들으셨고요. 앞서 미국 뉴욕 대관음사 주지인 고우스님의 글 UN 본부에는 작은 명상실이 있다를 전해드렸는데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의하는 장인 UN 본부에 작은 명상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 작은 멈춤과 쉼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은 정신을 챙길 수 있게 하고 평화를 향한 동력과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정토회관 분원교당 황자은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연결되어 간다는 것. 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나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얕아졌고 대화는 넘쳐나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줄어들었다.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조금씩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은 관계를 끊어내는 기술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불편한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다르면 차단해버리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나버린다. 철학자이자 영성가인 켄 윌버는 무경계라는 책에서 의식의 성장 단계 중 켄타우로스 수준을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는 외적인 행위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빛을 발하는 내적인 흐름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빛은 세계로, 인류 전체로, 나아가 무한 그 자체까지 이른다. 빛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다. 발산시키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비로소 그 빛은 완성된다. 몸과 마음의 분열을 넘어선 사람은 오히려 타인을 향해 열린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부족함도 부드럽게 바라보게 된다. 내 존재를 긍정할수록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원불교의 지공무사가 떠오른다. 흔히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해석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지워버리는 희생이 아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내 삶이 공동체와 이어져 있고 나의 기쁨과 슬픔 또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켄 윌버가 말한 내 존재의 빛이 세계로 흘러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공무사의 삶과 다르지 않다. 통합된 자기에서 흘러나온 빛이 관계 속에서 완성되듯이 지공무사 역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더 큰 나로 연결되는 길이다.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다. 봄이 오면 나무는 혼자 피어나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과 비와 흙의 도움을 받아서 잎을 틔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진짜 성숙은 혼자 빛나는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가는 것인지 모른다. 깨달음 역시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다. 나와 남,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를 갈라놓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잘 연결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네, 원불교 창작성가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원불교 정토회관 분원교당의 황자은 교무님의 글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원불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천지 만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인 줄 알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가까이는 내 가족과 친구, 동료, 이웃사람들부터 멀게는 먼 나라 사람들,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 은혜로 알고 감사,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 고립과 단절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잘 연결되는 연습, 잘 화합하며 지내는 연습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양하영이 부른 둥근 빛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달란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재능을 뜻하는 말인 달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가리켜 탤런트라고 부르죠. 영어 단어 탤런트는 재능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탤런트라는 말이 원래는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돈의 단위였습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이를 달란트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가 꼬박 15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금인 거죠. 성경에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었죠. 그런데 두 달란트를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투자해서 일을 두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일을 불려놓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지만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묻어만 놓은 종에게는 불같은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달란트는 타인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겨우 작은 재능 하나만 가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어원처럼 달란트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느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몰라보지 않는 것이 달란트 정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달란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라고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뿐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 남을 돕는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까지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달란트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을 위해 쓰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주변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가치는 수십 배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이를 잘 활용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능을 뜻하는 말인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개신교 용어 달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1475 쓰시는 분, 8046 쓰시는 분 모두 정답은 달란트입니다 하셨고요. 3790 쓰시는 분,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박상훈 씨 퇴근길에 신나는 달란트라고 외쳐봅니다. 즐거운 퇴근길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마 남편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달란트입니다. 울산에 비가 안 와서 걱정입니다. 비가 울산 쪽으로 눈길도 안 주네요 하셨네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울산 쪽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러게 이게 전체적으로 비가 올 때 와줘야 되는데 또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안 오는 곳도 있다 보니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그대님, 서울은 장마도 끝나고 폭염이 푹푹 찌고 있습니다. 이열치열로 저녁에 칼국수 삶으면서 오랜만에 문자 참여합니다. 살면서 나의 달란트는 얼마만큼이고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일수록 축복받고 은혜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 칼국수를 삶을 줄 안다. 이것도 달란트죠. 저는 칼국수 할 줄 모르는데 이게 가족들을 위해서 칼국수를 삶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저녁 한 끼를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엄청난 재능이죠. 그 제가 잘난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새롭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활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 가치도 없지만 내가 예쁘게 말하고 칭찬해주고 잘 웃고 밝은 미소로 살아가고 그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칼국수를 삶는 재능도 탤런트다. 예, 우리 하얀그대님 맛있는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도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퇴근을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다 같이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요란할 때 잠시 멈추고 서로 좋은 쪽으로 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셨네요. 오늘도 각자의 달란트로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개신교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제 남평에는 파머스 마켓이 두 개.
2: 두 개?
1: 남평 파머스 마켓 강변점 오픈으로 고객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3: 신선함 가득 로컬푸드 직매장. 정직한 가격에 신선 식품과 생활용품이 가득한
1: 남평농협 파머스 마켓 본점 강변점.
4: 정부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5: 첨단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6: 첨단삼지구 A6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그러죠. 흔히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는 뭐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아 근데요. 하지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은 알겠는데요.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 너무 말이 없는 것도 참 이것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목석 같은 사나이 이 시스터즈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장교.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왠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며칠간 녹음 방송이 쭉 이어져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모두들 애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까 제가?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남의 얘기만 맨날 듣고 정작 본인은 입을 열지 않고 꾹 닫고 있으면 참 이것 또한 답답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남성분들 남편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꾸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아내분들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예, 진짜 목석 같은 싸내라고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말이 많아진대요 남자들도요. 자고로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맛이 이게 또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또 상대의 감정에 공감도 표해주고 또 가끔씩 다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고 질문도 던져주고 대화도 풍성해지고 서로의 인연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저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못 나눴잖아요. 좀 답답하고 보고 싶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고 2시간 열심히 수다 떨면서 또 신청곡도 부지런히 배달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2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월요일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가의 퀴즈에 많이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오늘 어제도 예가의 퀴즈 당첨자분은 세 분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세 분께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당첨되신 세 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849 쓰십니다. 김철곤님 그리고 뒷번호 6386 쓰시는 김후재님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2674 쓰십니다. 뒷번호 2849 김철곤님 뒷번호 6386 김후재님 그리고 뒷번호 2674 쓰시는 청취자님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리고요. 세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방송 중에 주소 좀 보내주시고 저희 제작진에서 개별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지해드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곳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잘 알고 계시죠? 예,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많은 이야기와 음악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희정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좋아.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181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81만 7천 명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만 2천 명 증가한 수치로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총 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4,971만 명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211만 명으로 3.2%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요.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69.2%를 기록해 처음으로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중위 연령은 46.8세로 10년 전에 비해 5.7세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계속되는 무더위에 폭염 취약 사업장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루어지고요.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 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1,000개소가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좀 발표해드리죠. 말씀드리죠.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지급, 이상 증세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남부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등 체온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그리고 이어서 박상규의 그 한마디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쭉 읽다가 노래하고 매칭이 되는 게 좀 있어요.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이 제가요 부부 달랑 둘이 사는 집인데 안방 건넌방 밥 먹을 때 출퇴근 시 잠깐 대화가 전부지만 어디 가고 없으면 왜 이리 허전하고 쓸쓸한지 나만 그런 겁니까? 일단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눈에 안 보이면 궁금하고 허전합니다. 이게 정인가요? 사랑인가요? 우리 선배님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랑과 정이 뭉쳐있는 건가요? 네. 네, 내 반쪽이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아내분도 그러신가요? 남자들은 많이 허전하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네, 저 며칠 동안 여러분 못 뵀더니 예,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예, 들을 노래도 참 많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전주 현동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좀 더 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낮에는 절대 예,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냥 시원한 댁에 계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내 고향 안면도가 그립다는 선면목동의 개인택시 김영길님도 와주셨네요. 안면도가 고향이세요? 좋은 데에서 태어나셨네요. 성북동 배용준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모두를 힘들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들꽃님도 와주셨어요. 들꽃님 멋진 휴가 행복하셨나요? 무지 많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들꽃님은 이미자의 석양을 청해 주셨고 우리 성북동 배영주님은 이미자의 서귀포 바닷가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서귀포 바닷가로 네, 이렇게 합석 네,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부가 같이 있을 땐 별 말도 안 하지만 네, 안 보이면 네, 허전하다고. 이게 사랑인가요 정인가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대구 북구 윤형준 선배님께서 의리입니다. 이렇게 의리. 그러네요. 뭐 전후에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전후에도 좀 멋진 것 같아요. 예, 좀 약, 예, 표현은 약간 거칠지만 의리 전후에. 사랑보다 더 큰 건가요 그러면? 아, 선배님들이시라 역시 네, 해안이 아, 넓으십니다. 우리 부평 말구노스님께서 폭염에 특효약이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한다면 모두가 댁에서 시원하게 경청할 겁니다 하시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다고 덧붙여 주셨네요. 좀 자리를 옮겨볼까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2시에는 네, 또 우리 조은영 네, 진행자가 하는 네, 또 프로그램 같이 또 들어오시고 같이 하시면 저녁에는 또 아름다운 인생 들으시고 그죠? 원음 방송에 그냥 채널 고정하시고 계시면 되겠네요. 예, 라디오와 함께하는 올여름 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바쁩니다. 예, 아까 면목동에 우리 개인택시 우리 김영길 기사님이 청해 주신 하춘아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포 아가씨 띄워드리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심현옥의 아리랑 처녀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는 숨은 노래 발굴단의 단장님이신 경기도 안산의 한아름님께서 오늘은 아리랑 시리즈로 한번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허민의 아리랑 총가, 옥구멍의 아리랑 처녀, 고봉산의 아리랑 나그네, 그리고 손시향의 아리랑 아가씨까지 쭉 아리랑 시리즈를 주셨는데요. 옥구멍의 아리랑 처녀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심현옥 버전으로 아리랑 처녀를 전해드렸습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몇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이인 쭉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윤형준님께서 반가운 인사까지 주셨네요. 네, 2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또 이어가보도록 하죠.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님, 엘살바도르 통신원이시죠.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7월의 끝자락 한 주가 시작됐네요. 늘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고요. 신청곡도 주셨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오늘 날씨는 네, 현재 24도예요. 오, 그러면 시원한 건가요? 네, 24도면 괜찮네요. 한낮 기온은 35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날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매우 흐린 날씨고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쪽도 우기인가요? 네,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형님. 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하고요. 이천의 반갑습니다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은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인사와 함께 청해 주신 노래예요.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잘 지내셨죠. 녹음방송이었지만 처음 들어본 노래도 있고 좋은 노래도 아주 잘 들었답니다. 아인가족 여러분, 해 뜨면 찜통이고 해가 지면 또 열대야죠. 지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아인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곡은 나은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대구북구 주순이님,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신청곡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노래는 2시부터 5시까지 프로그램을 낮으로 옮기면 네, 낮에 시원하게 방송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죠. 네, 마이그노스님이 청해 주신 이채원의 반갑습니다입니다.

제가 녹음 방송 하기 전에 이제 7월 말하고 8월 초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올해는 그냥 방콕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이요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모임하고 좋아하는 동생 종균 그리고 종균 씨인가 봐요. 동생분 오라버니들하고 산 따라 물 따라 휴가 즐기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와 휴가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딜 다녀오셨어요? 그래 금채영 기사님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아 좋으셨겠어요. 조심해서 잘 내려오시기 바라고요. 듣기만 해도 마음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가 아까 해변의 여인이었죠. 들으니까 오늘은 바다와 관련된 노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변과 관련된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덥지만 오늘도 참석합니다 해주신 임영남님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동왕자님께서 지지난주에 제가 라이브로 동백아가씨를 신청했었죠. 예, 신청했었던 호동왕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요. 양지은, 유원정, 홍지은, 풍금, 장사희, 가객, 배호 선생이 모두 취업을 했던 불후의 명곡인데요. 또 진행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자주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청해 주신 노래 제가 준비했다가 내일이 이제 우리 또 통기타 라이브 있는 날이잖아요.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놨답니다. 아 녹음까지 하신다니까 더 열심히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내일 들려드리는 약속을 미리 먼저 드리고요. 또 니네 향기를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는 조금 연식이 좀 앞선 노래니까 옛날 노래를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늘 고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호동왕자님. 자 애정의 파편 박희선의 목소리죠. 대구 최영아님 그리고 강남 서풍구님의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남진의 사랑하고 있어요.

전북 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최주열 출석합니다. 원음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전북 부안에서 최주열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광명에서 최승현님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신청곡은 한승기의 동해의 꿈이에요. 청해 주셨는데. 아, 우리 승기 가수는 저랑 동년배 친구예요. 예, 친구의 노래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는 틀기에는 너무 애기의 노래라서. 너무 젊은 노래라서. 그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80년대 이전으로 70년대 말까지까지 발표된 노래들을 좀 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동왕자님도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것도 80년대. 노래잖아요. 예, 다른 노래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네요.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 님이 청해 주신 라이너스의 연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옛가요 101장 한번 여러분 글솜씨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글솜씨와 함께하는 3부 이어지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승연의 이즈리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3부가 시작됐고요. 예가요 101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멋진 글솜씨들 가볍게 또 뽐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까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예까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예가요 백일장에서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또 기발하고 재밌으면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또 뒷번호로 찾아오시는 분들 거기 닉네임이나 성함을 좀 달아주시면 네, 훨씬 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당첨의 확률도 많다는 말씀도 살짝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제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대화가 풍성해지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담아서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지만 공감의 추임새 또 적절한 질문 같은 이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오고 가는 정 속에서 큰 화합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로 한번 이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이행시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분들은요 노래 들으시면서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예가요 101장 대화 이행시로 참여해 주십시오.

0: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그래서 별명이 감자바위요. 서울로 가보면 빌딩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소.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안을 해야만 겠소.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1: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0: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유.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유. 이래유 저래유. I love you 충청도유.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유.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랑 함께 김제만경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께로 풍년이랑 함께
2: 사투리만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소.
0: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2: 영도섬 다리가 끄덕끄덕 하루에 두 번씩 끄덕끄덕.
0: 아 고기 때가 왔다 갔다 싱싱한 갈치 사이소. 멍기 샀어 멍기오이. 돼지나 징징나하네. 아 돼지나 징징나하네. 돼지나 징징나하네. 돼지나
3: 징징나하네. 봄이다.
4: 금강원이다.
3: 여름이다.
4: 송도다 푸른 바다.
3: 동양의 관문이다.
4: 부산 항구다.
3: 오륙도 바다 멀리 무역선 온다.
4: 꽃다발 받쳐들고 보드로 가자.
3: 부산은 젊은이의 오아시스다. 브라보 부산. 부산은 제일이다. 오아시스다.

옛가요 백일장으로 즐겁게 시간을 함께해 주고 계신 아름다운 인생 3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가요 백일장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들려드린 노래 소개부터 하고 몇 작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의 유정천리는 대구의 남준호님이 청해 주셨고요. 또 지금 휴가 복귀 중이신 우리 금치영 기사님, 김상국의 쾌지나 칭칭나네, 그리고 방운하의 부산 행진곡, 우리 해운대의 김철곤님께서 청해 주시고 사연도 주셨어요. 10년 전부터 원음 방송을 청취하셨다고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이 했는데 옛가의 퀴즈에도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으시다고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세 곡의 노래 들으시면서 옛가요 백일장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옛가요 백일장 시제가 대화입니다.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이 있는 대화. 여러분들의 대화 이행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성님 거부터 할게요. 작품 대한민국에서 정이 가는 라디오 화기애애한 진행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인생 좋아요 엄지척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 6210님 짧지만 네 멋지네요. 대포 한 잔 들고 화 풀게. 네, 감사합니다. 인천 도건님 대서도 지나가고 중복도 지났는데 화마 같은 더위는 언제나 물러갈 거나 이렇게 진짜 뜨겁습니다 요새. 부평의 맑은 우스님 대충 씻지 말고 설거지 깨끗하게 하라는 아나의 핀잔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남자들은 아예 내가 좀 서툴러서 그래 이렇게 둘러대본다. 역시 심성이 정말 맑고 깨끗하신 맑은 우스님. 보통 같은 남편분이면 화가 난다 뭐 이렇게 네 화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텐데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고요. 아내분하고요 첫사랑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화가 없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대프리카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날씨도 더운데 몇 번씩 불러야 대답하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 나겠어요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오늘 백일장, 옛가요 백일장 시제는 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더워도 너무 덥네요. 더위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즐깁니다. 부산 은하수님, 네, 캐리브룩의 사랑은 기차를 타고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전불 시스터즈의 기타맨, 흥겨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3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3부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서 4부에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예가요 101장 자원 급제하신 분 또 선정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녹음 방송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대구에서 우리 권영애님께서 청해 주신 배호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가요 101장 대화는 계속 이어지니까 4부 처음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배우가 노래합니다. 웃으며 가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 시작곡으로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손시향의 검은 장갑이었습니다.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예가요 101장 많은 작품들 보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작품 좀 만나보고 이행시 만나보고 그리고 장원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태영님 대화를 나누는 때 순간순간이 화사한 봄날처럼 내 마음이 설레네 이렇게 멀리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안규미님 네, 대충대충이라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서요. 화가 나도 참으면서 대민 업무는 친절하게. 공무원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또 들꽃님. 대단한 인연처럼 아임방송에서 마음을 나누며 나눈 이야기들이 화창한 내일을 향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임방송 화이팅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봉님 것도 소개할게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각자의 인생이니 화끈하게 힘내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장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대화 이행시였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깊어지듯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존중과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최영아님의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 대단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화내지 말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임방송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여름을 잘 보내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곡에서 김정옥님 대나무 그림자가 뒤뜰을 휩쓸어도 화끈화끈한 열기는 안 쓸려가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밭에 있으면 시원한데 그죠.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 대단한 더위가 환하게 만들지만 이것 또한 계절이려니 하고 견뎌내야겠지요. 오는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작진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행시 참여 감사합니다. 또 뒷번호 9740 쓰시는 새싹 문자로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대구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 화가 날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항상 건강하세요. 특히나 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더운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 두 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잘하는 남편은 화를 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남편이죠. 대구 북구 윤형주님 고맙습니다. 또 김포 사람 조프코님 재밌어요. 대끼놈 아인 안 듣고 뭐 하느냐. 화들짝 놀라 WBS를 틀었습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종로에서 이창선님 대화는 서로서로 배려하고 보듬는 것이 상급인데 이런저런 사정 헤아리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것은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수라고 광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멋진 글을 주셨어요. 늘 멋진 금과학조를 보내주시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밑거름이 되겠지요. 2515님 고맙습니다. 또 인천 왕 애청자님 며칠간 집을 비웠는데 귀환을 억수로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화를 내는 것은 이 무더위에 지는 것이겠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건강한 여름 보냅시다 보내주셨어요. 애청자 조남주님,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로 요즘 추세가 그러하답니다. 화부터 내지 마시고 대화를 푸세요. 아, 그렇죠. 대화를 풀어야죠. 영월애님, 대롱대롱 매달린 처마 끝에 고드름, 화기가 올라와 무지 덥지만 조금 참아야죠. 곧 그때 가을이 곧 오겠죠. 이겨냅시다, 무더위. 네, 알겠습니다. 또 성북동 배영주님 대성리서 캠핑하던 청춘의 시절이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화를 내도 한 세상 웃어도 한 세상입니다. 이왕이면 웃으며 살아갑시다. 또 부산 박시욱은 시욱은 역시 시욱은다운 이행시 대식가는 화덕피자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아저씨 이렇게. 아유 귀여워라.
또 뒷번호 8182 쓰세요. 네, 청취자님 대화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화목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영우님 대구 사시는 분들 더워도 좀만 참으세요. 화내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생각하시며 해주셨어요. 우리 수원에서 김지연님 대로변에 자꾸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창밖에 던지는 운전자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으니 피고 싶을 땐 흡연구역에서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어서 붙이자면 할 수만 있으면 금연도 하시면 좋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작품들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인생 예가요 101장 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장원급제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 장원 뽑히신 두 분은요. 네, 경기도 고양시의 윤창호님 뒷번호 1472 쓰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뒷번호 역시 9740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뒷번호 9740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윤창호님 두 분 장원에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조미미의 연락선 우리 종로에서 이창선님이 청해 주셨고 오기특의 우중의 여인 부안에서 이자은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더워요, 더워. 엘베의 인포 게시판에 36도라고 적혔네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엄청 덥다고. 같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구경옥님도 휴가 잘 쉬고 오셨나요? 예, 모두들 안녕하시고 무고하십니까? 부산 동네는 연일 37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너무 심해요. 우리 일상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네, 더운 날에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면 시원합니다. 아, 윤영강 기사님께서 예, 송춘희의 할아버지 쌈짓돈 청해 주셨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문정선의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열심히 DJ 통기타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저녁 7시 또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끝곡은 부산 엄청 덥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하정의 소라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싹을 틔우는 발화력이 좋고 수명이 길고 병충해에 강한 우수한 종자는 조금 척박한 환경에서도 비바람을 딛고 비교적 잘 자라나서 결국 풍성한 수확을 선사해주기 마련이니까요. 반면에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공을 들인다 한들 애초에 종자 자체가 부실하다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실을 얻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한 해 농사와 같다면 삶 속에 복락이 가득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 과연 우리는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또 어떤 싹을 키워야 할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무엇보다 좋은 종자를 준비해야 탐스럽고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이와 비슷한데요. 내 마음속에 건강하고 좋은 싹을 차곡차곡 길러가야 비로소 참된 복락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매일 마음의 밭을 가꾸며 사방으로 맑은 복덕의 싹을 피울 수 있는 좋은 마음 종자란 과연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라. 애초에 종자가 좋아야 순조롭게 싹이 트고 싹이 건실하게 잘 터야만 우리가 바라는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진 마음의 바탕에 신심과 공심 그리고 자비심이라는 단단한 복덕의 종자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성가 116장 영산대회 3000년에.

하천의 아래쪽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상류에서 한번 흙탕물이 밀려내려오면 순식간에 물줄기가 뿌옇게 흐려지고 말죠. 우리가 가꾸는 마음의 물줄기도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근원인 마음 바탕에 어떤 종자가 있느냐에 따라 맑은 복덕의 싹을 틔울 수도 원치 않는 죄벌의 싹을 틔울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락의 즐거움을 마다한 채 일부러 힘겨운 괴로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깊고 진정한 복락을 오래도록 누려가려면 먼저 내 마음이라는 물줄기 상류에 단단한 복덕의 종자를 심고 그 복덕의 싹을 정성껏 피워내 풍성한 회복의 결실로 연결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복덕의 종자이자 복덕의 싹은 바로 신심과 공심, 그리고 자비심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라는 상류에는 과연 신심과 공심, 자비심의 맑은 물줄기가 가득 흐르고 있는지 창작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박재환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김희진의 부자와 형제 같은 정이라야.

정산 종사님께서는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넉넉하고 유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잘 누리고 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보다 내 삶의 곳간을 단단한 복덕으로 채워넣는 노력이 먼저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감사한 복락이 언젠가 내가 마음밭에 정성껏 쌓아둔 복덕의 결실인 것처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싹을 쉼없이 길러내야만 비로소 마르지 않는 복락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정산 종사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 자리에 지금 어떤 싹이 트고 있는지 잘 살펴서 신심과 공심 그리고 자비심이라는 보배로운 싹을 온전히 기르는데 정성을 다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은 선악의 근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원이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체원이란 얘기를 거의 많이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체고 성원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자체가 이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들과 연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론의 진리 바탕은 이체임과 동시에 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성정이 이즉성, 그러니까 성품이 바로 이치요, 이치가 바로 성품이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성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성장은 이제 왕성할 성자가 아니라 담을성.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담는다. 이 육신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갈무린다. 또는 때로는 숨긴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뭘 담고 뭘 저장하다는 의미냐. 갈무리자는 의미냐.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원 이장, 이체장, 이게 성원성 이체장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뭘 넣냐? 지혜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 자체에 지혜와 복이 분명히 갈무려 있다 말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수혜는 아니다. 닦아서 이루어지는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또 이 복도 지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다. 짓지 아니하고 닦지 아니해도 근본적으로 원래 지혜와 복이 갈마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품이다 말이죠. 그러면 장은 이체는 뭘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불생 불멸 인과봉이다. 그게 불생 불멸의 도와 인과봉 이치가 이론상 자체의 속성으로 갈무리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또는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체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 얘기고 바로 성원인 지혜와 복락을 그대로 갈무린다 그대로 담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이치를 깨닫고 지혜와 복락을 결국은 담는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무슨 뭐 조금 무엇을 알고 뭘 운용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성품에 갈무리 담겨 있는 그 지혜와 복락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고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론상에 대한 즉 동그라미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론이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결국은 이 얘기다 그 말이죠. 이체 성원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성품 자체가 바로 진리와 일통이 되어 있다. 통하고 있다. 통하기보다는 하나다 그 말이지 하나. 둘이 아니다. 뭐 불이법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둘 아닌 이치를 이야기한다.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하자는 그 자체가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또는 세세생생에 우리가 진리를 여의지 않고 회복을 갖춘 거룩한 성자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자는 데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도에 보면 이제 가운데 원상글에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밑 이제 그 밑에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 얘기가 있어요. 한 가운데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론까지 해주고 그러면 법신불이라는 관념 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론은 법신불이다 그랬으니 이론은 상제다. 이론은 자연이다. 이론은 도다. 이론은 하느님이다. 이론은 뭐 대일렬이다. 무수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귀납은 이론 진리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론은 법신불이라. 이법신, 사법신, 결국은 이는 심이죠. 심법신. 그러니까 이치의 법신이 있고 사물의 법신이 있고 우리들 사람의 법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만 유교에서는 이 사에는 반드시 물이라는 얘기가 따릅니다. 그 사물이다 그 말이죠. 사물 하나하나 자체가 법신 그대로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이제 최수불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진리가 바로 법신자리고 사물이 바로 법신자리고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사물 하나하나에 또는 진리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법신불의 그 글자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이란 뭐예요? 교리 진리예요. 방법, 사물 자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에는 치라는 이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삼수에 치 쓰고 갈 것자. 이게 치가 치라는 짐승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단해. 그래가지고 버린다고 말이죠. 치 지었으면 가거라. 너는 죄를 받아라. 그래서 치자는 해치수라고 하는 이제 짐승을 그린 것이다. 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를 죄인을 물에 빠뜨려서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더해진 이 이제 치자, 이제 법자죠. 법자가 법을 뗐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연임금이가 순임금이라는 것 같아요. 순임금이 곁에 이렇게 치라는 짐승이 딱 앉아갖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이 이제 볼 때 거짓말한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치가 앞에 나서가지고 저 거짓말이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법자 의미고 또 몸신자는 그대로 우리죠. 응? 내 자신이죠. 그리고 이제 불자는 이제 부처로 부처, 불교. 또 이제 깨닫는다, 지각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법신은 보신, 화신과 더불어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신이라는 것은 덧없는 생사윤회를 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석가모니가 아니라 항상 보편한 진리를 진리로 예, 존재하는 영원한 몸, 변하지 않는 길이, 변하지 않는 그 몸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는 것은 뭐 이런 얘기는 놔두고요. 이게 그 법불, 뭐 자성신, 법성신, 진여, 여여불, 이제 수많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불이 이제 불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이치와 치해죠. 이치는 무엇이냐? 법신 자체 진리 오히려 이런 진리 자체 있고 치는 뭐예요? 우리 성품에 갈무려 있는 치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 두 글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아 진리와 성품 이건 둘이 아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게 둘이 아닐 때 부처 몸이지 다시 말하면 진법신이지. 막 이래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건 진법실 또는 진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 뭐 우분법이 진여 등등이 있다. 그래서 예, 주로 중요한 건 일체 중에 실불성이다 말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분리를 가지고 있다 했더라면 이런지를 따로 우리 성품 따로 할 수 있지만은 불성 가지고 있다. 부처님 성품, 부처님 품성을 원래 가지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갈무리에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내재불 사상이 발달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애장이죠, 열애장. 내가 바로 열애장이다. 우리가 바로 열애장이다. 삶을 하나하나 그대로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론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본질을 삼고 공원정을 본체 삼으며 불성을 인과봉 도리 또 진공배와 공경영지의 공경영지를 은연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진리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바로 밖에 이론에 갈무리했다. 이론의 품성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나의 성품이 바로 이론의 성품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법신불이라는 것은 결국 내법신이다 겁니다. 아법신, 인법신이죠. 또는 신법신. 그래서 이론상과 나는 원래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성 또는 본원 시민 으로서의 법신불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글로 써 있는 상태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신불 이론의 근원성, 절대유일성, 전체성 등의 의의를 강조한다 하는 것은 우주만의 본원이라 하는 겁니다. 말이죠. 또 일체중생 본성이라는 명제는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의 법신불은 동시에 나 자신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존재의 본성 그 자체임을 또 명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재불제도의 시민이라는 얘기는 결국 법신불 이론의 각증성 깨달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중 재불제도의 시민이라고 할 때 재불제도는 깨달았다고 말하죠. 깨닫지 모든 것으로서의 물론 갈무리 있죠. 일체도 본성이라 했으니까 갈무리 있지만 그 깨달을 때 이것은 완전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었다. 그런 방법, 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회통성, 귀일성 다 같은 얘기죠. 회통한다고 말이죠. 회통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회통이 되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편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치고 국집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귀일성도 정말로 하나인 그 진리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전 일상의 진리에서는 일체 차별을 초월한 진공의 측면과 아울러서 진리의 작용이 소소영령 공경영기 광명을 따라 차별색으로 나타나 묘유의 측면을 밝히고 이러한 진공묘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계의 은혜 자제하는 것이고 이런 사가 진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 성자들께서도 이제 인간과 진리, 진리와 인간을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 수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성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경서를 보고 마음에 오득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에 근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진리 자체를 이런 상황은 진리장에 보면 밝혀 놓으셨어요.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 자체를 경전에만 담겨있던 그 진리 자체를 세상에 우주에 확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공부를 내는 성의만 조금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 중복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어라. 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신이 지극하면 통구든. 그래서 신각 그런다 말이죠. 믿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물론 진리도 중요하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어라. 성자께서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라. 이제 뒤에 그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자세한 얘기를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믿음을 받아.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는 그 이치를 저절로 알아진다. 합일해진다. 그러므로써 공들이지 아니하고 큰 수행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잃을 수 있다. 왜? 진리 자체를 그렇게 밝혀놓으셨으니까. 아이, 그거 몰라요? 누구나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써요. 정지어 다 읽었다 그래. 별것도 없더만. 그런 사람들은 글자만 본 거예요. 우리 글로만 읽은 겁니다. 읽은 겁니다. 사실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은 엄청난 진리의 요체가 갈무리했다. 어느 나 서사를 떠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물교 신앙이 더 깊어질 것이다. 대종의 일자도 그러시잖아요. 대각 일수이 뭐예요? 불생멸멸의 도와 인과보호 이치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치를 깨달았다. 각지 그럽니다. 각지. 각지.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지각이 알아서 깨쳤다가 아니라 각지예요. 깨달은 뒤에 알았다. 그 지각이라는 얘기는, 지각이라는, 이제 앞에 보면 지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글을 보고, 책을 보고, 무엇을 봐서, 아, 이것이 긴갑다, 이것이 이런 이친갑다 하고, 이제 아르마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인데, 그러나 큰 진리는 깨달아야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불교 공부는 깨달음으로도 시작하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훨씬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이렇게 도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다. 이게 원불교 신앙은 법신불 중심의 신앙이다. 즉 법신불은 반드시 이론 법신불. 이론이 먼저죠.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마의 본연이요 재불세심의 일체적인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도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법신불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도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론 법신불 중심의 신앙이다. 이제 교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본전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의례에서조차 일체의 인격적 이제 불상이나 존상을 모시지 않고 법신불 그 자체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신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원물교 이런 법신불 신앙은 범재불론적 초철상 사사불공 의미를 지닌다.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주나 건곤이나 여기는 칭송을 했죠. 아, 우주 진리가 좋고 하늘 땅의 진리가 좋고 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이걸 누가 부처님이라 모셨어요? 누가 위대한 이치를 갖춘 그 존재자로 누가 했습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원불교에서 그렇게 받들어 놓은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까지도 전부가 다 부처님의 진리가 이르는 진리가 그대로 내재되고 외현된 하나의 독존자로서 성립되어 있다. 누가 그렇게 받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처처불상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이름 모를 그러한 수립공 모든 세계의 일체 생명을 다 부처로 모시고 무정물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로 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미교의 법신, 이론 법신 불신앙은 네, 법문론, 다시 말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론상 그 자체가 바로 은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은, 옛날에 은자를 이렇게 외형을 이렇게 네모지가 안 했습니다. 거기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이 자체가 은, 이 자체 이론상 아닙니까? 이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일,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인 그러면 일원인 그러면 하나의 지는 결국은 이건 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을 이야기하고 이건 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지인 그러면 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그 은이란 자체가 은이란 자체가 바로 이론의에서 그대로 현상으로 그대로 낮춰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매개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진리 그대로가 우주 전체에 펼쳐 있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은이 만물에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대로가 우주 만물 전체에 품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속에 닦기도 하고 열매기도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타이어 교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 못지않게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이나 파손 부위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형차는 앞바퀴, 후륜 구동형차는 뒷바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 타이어 상태를 살펴서 앞뒤 위치 교환을 하는데 보통 X자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앞바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바퀴의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왕과
1: WBS 원음방송 관문에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관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올챙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신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

재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5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대박이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지금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회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중복도 지나고 여름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7월의 끝자락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속에서 자꾸만 에어컨 바람이나 시원한 계곡을 찾아 헤매게 되는 시절이죠. 하지만 진정한 서늘함은 내 마음의 호흡을 고르는 순간 찾아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는 작고 단단한 그늘을 찾아내는 연습. 오늘도 성지의 아침에서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58장입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마음 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할 날이 적음으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 한 것이요. 병법이라 함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법은 바로 정과 해와 계를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길이라. 이것이 곧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란의 큰 병법이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 그 본말을 안다 하리요.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써 지키라.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강 항마의 법위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노라.

끝날 줄 모르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해 생긴 것이다.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방법이 된다는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서머송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작은 선에 걸리어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내 행동을 먼저 바르게 하고 내가 먼저 배움에 힘쓰고 늘 주변에 은혜를 베풀면 나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로 인해 주변을 감화시켜서 큰 복이 돌아옵니다. 이처럼 자신이 구하는 바를 다 이루고 더불어 다른 사람 또한 고루 화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매사에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며 솔선수범하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항마이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의 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의 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법이 등급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이 등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 양도신이 여쭙기를 대종사께 없어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심으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지음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을 하는 데 두어 삽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오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 없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풀고 하오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옳은 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백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그것은 곧 일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19. 대종사 이순순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순순히 사례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을 주장하는가? 순순히 사례기를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이 없고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염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20.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내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데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되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하면 영원히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17장에서 2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과 견성과 솔성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 원기 41년 4월 정관평 재방언공사 착공식에 치사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우리 외상 창립 첫 사업으로 구인 단원과 함께 이 방언 대공사를 시작하신 것은 교단 건설에 경제 기초를 세우실 목적도 있었지만은 내면으로 그보다 더 깊은 뜻이 계셨던 것이니 이제 재방언의 대역을 시작함에 당하여 우리는 이번 사업도 그 이유와 가치에 있어서 첫 방언 사업과 둘이 아님을 알고 구인 정신과 우리의 정신이 둘이 아닌 큰 정신을 발휘하여 이번 일의 진행으로서 우리 동지들의 신심 정도를 더욱 알아보며 우리 동지들의 사업 역량을 더욱 알아보며 복록의 유래와 영육상전의 표본을 이번 일로 인연하여 다시 더욱 절실히 각성하자 하시니라. 14. 원기 41년 11월 중앙소는 제1회 결재식에 훈시하시기를 우리 선원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수한 목표 몇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형식보다 실력을 본위하여 실질적인 남녀 교역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요. 둘째는 과학 지식보다 도학을 본위하여 실지 수행과 실지 신앙을 직접 단련하는 것이요. 셋째는 한 몸, 한 가족을 위한 개인 본위의 학업보다 시방세계의 구제를 목표하는 대공도 본위의 사상을 극력 진작하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목표는 곧 새 세상이 요구하는 표준 인물이 되는 대표적 조건이기도 하나니 형식 주장이 극하면 실질을 찾는 세상이 오는 것이요. 과학 만능이 극하면 도학을 찾는 세상이 오는 것이요. 개인주의가 극하면 공도를 받드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뜻을 깊이 깨달아 훌륭한 선풍을 이해 진흥하여 영원한 미래에

아직 초창기에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실질본위, 도학본위, 공도본위의 정신으로 그동안 훈련받은 선풍을 이 교단과 이 세상에 널리 진흥하여 이 선원과 교단의 위신이 너른 세상에 길이 빛나도록 힘써주기 부탁하노라. 16. 교무선 결제식에 훈시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먼저 사람 다스리고 교화하는 세 가지 길을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이니 개인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에나 가정, 사회와 국가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에나 도치와 덕치와 정치에 세 가지 길이 있나니라. 이 세 가지 치교의 도에 대하여는 세전에 자상이 밝히려 하거니와 이 세 가지 교화가 아울러 행하여지면 원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길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원만을 이루지 못하나니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길에 매하지 말고 이 세 가지 길에 근원하여 개인을 상대할 때나 가정, 사회와 국가, 세계를 상대할 때나 항상 이를 잘 병진하여 한량없는 대도사업에 훌륭한 선도자가 되라. 17. 한 교무 사례기를. 저희들이 지방교화를 할 때에 직접 이 세 가지로 다스리는 방법을 일러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도치의 교화는 곧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함이니 자기 자신이 먼저 법신불의 원리와 대종사의 교법에 전일한 신심과 철저한 자각으로 앞장을 서서 일반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며 모든 신심과 사업심을 근본에 집중시킴이요. 덕치의 교화는 곧 인정과 덕화로 교화함이니 모든 인심을 잘 파악하여 개인 개인의 세정을 잘 보살펴주며 촉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 교화함이요. 정치의 교화는 곧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함이니 세상의 대세도 잘 알고 교도 일반의 동향도 잘 살펴서 경우에 맞고 규칙에 모순됨이 없도록 능력 있는 천만 방편으로 교화를 행함이니라.

경산종사 법어 경륜편 13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우리 교모님을 설성협회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대도를 증독하여 무한 동력을 굴리신 분이시니 우리도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서원을 하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꾸준히 계속하여 무한 동력을 얻는 데 힘쓸 것이니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냇가의 돌들도 오랜 세월 물에 씻기고 씻기어 둥글고 빛이 나나니 이는 물과 돌이 끊임없이 갈고 닦은 증거라. 공부는 자주 듣고 연마하되 때로는 완전히 거둬들여 일체 쓰지 않는 기간도 가져야 하고 텄다 막았다 막았다 텄다 해야 큰 지혜와 힘이 생기나니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훈련받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고 단련시키라. 남을 가르칠 때 힘이 쌓이는 것이니 내 힘 쌓는 것으로 저 사람을 가르치면 사심이 생길 틈이 없느니라.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교리에 빈틈없이 밝혀주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법을 내주셨으므로 이 회상은 자연히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하는 회상이 될 것이라. 과거 수도인들은 대소유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빠져 열애가 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누구든지 이 법대로 훈련만 하면 자연히 열애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되리니 교리를 생활 속에 활용하고 대소유무를 자유자재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느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되나니 이론상 서원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정멸궁이요 열반낙의 자리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알아 나 없음에 나님이 없는 자리에 머무시나니 이것을 알면 세세생생 잘 살 것이요 모르면 맹인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쳐버림과 같은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라.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을 아울러야 하나니 산업기관은 재정을 튼튼히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요 훈련기관은 사막공부로 법 있는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함이니라. 도가에서는 그 중에서도 훈련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인 바 우리의 훈련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과거 성현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주신 대종사의 위대한 점이시니라. 2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사막을 편벽되게 닦는 것을 특히 금하셨나니 우리는 삼대력 중에서 모자라는 점을 스스로 살피고 동지들의 의견도 들어서 사막을 병진하는 원만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참 수행자는 능한 것은 감추고 부족한 것은 더 드러내어 능할 때까지 연마를 쉬지 않으므로 점점 더 능하게 되나 보통 수행자는 능한 것을 감추지 못하므로
도리어 그로 인하여 어두워지나니 사막을 편벽되게 닦는 것이야말로 수도인의 큰 업장이며 마장이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대종사께서 이론 대도를 깨치고 그 진리를 제득하도록 내놓으신 법이라. 한 생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오 한량없는 생을 오가며 천년의 만보살을 만들기 위해 세우신 원력이요 방법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혼자 재주를 부리거나 산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나 대중과 함께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심이 얻어지고 지혜가 단련되며 취사심도 깊어지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경전과 방법으로 훈련을 함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계속해서 공을 들이면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나니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기운으로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공부나 사업에 큰 몫을 하였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말이죠. 지금 뭐로 오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진리의 삼속성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빈 진리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리로서. 아, 예, 이제 자선연불인데, 빈 속성에 이제 합의라는 건 자선연불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신수양.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은 우리 사막종의 처음이 뭡니까? 정신수양이죠. 그 정신수양은 뭐 때문에 정신수양을 하는가 하면요. 아까 지금 장타님이 이제 연불 자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수양의 방법이죠. 수양의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 실제적인 방법이 연불 자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신수양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런 진리에 뭔가 하면 빈 속성. 여기에 합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소태산 대중상께서는 왜 사막을 내주시는데 사막의 첫째를 왜 정신수양으로 하셨느냐. 진리가 비어버린 그 속성에 수양을 통해서 정신수양을 통해서 합의를 하거라 하는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정신수양 두 번째는 뭡니까? 밝다 그랬죠. 밝은 것에 합의라는 방법이 뭡니까? 사리 연구죠. 이제 사리 연구. 사리 연구. 그래서 이 사리 연구를 통해 갖고 진리가 밝아요. 밝으니까 그 밝은 진리에 합의라는 방법을 사리 연구라고 하는 이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강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바라다 그랬죠. 바른 진리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작업치사죠, 이제. 예. 작업치사. 이제 나오네요. 작업치사. 그래서 우리가요,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 이걸 딱딱딱딱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발라지죠? 아이, 발라야 될 거, 우리도 발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가 발라져야지 진리 합의를 하죠. 또, 우리가 밝아져야지 진리 합의를 하죠. 우리가요, 비어져야지. 그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졌을 때, 그 상태가 진리에 합의됐을 때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일심. 이건 일심이죠. 일심. 이건 뭔가 하면 아르마리. 이건 뭐라 그런가 하면 실행. 실행. 실행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막을 그 진리의 세 가지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으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해 주셨는데 이 지금 교육품 21장에서는 이걸 뭔가 하면 소설왕의 세 발과 같다. 한 발은 뭡니까? 정신수양이죠. 또 한 발은 뭡니까? 사리연구. 또 한 발은 뭡니까? 작업치사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지 세 사람의 대화를 같이 해야지 이게 뭔가 하면요 효과적으로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개 가지고 끌어내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는요, 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양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연구, 치사가 따라야 돼요. 연구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양과 치사가 따라야 돼요. 치사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양과 연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함께 작용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자리를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체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지금 이제 효과가 이제 나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리면서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요렇게 하면 해놓으면은 이제 그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정전 원문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요소를 했고요. 이 정신 수행하는 거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예? 아, 정전 원문에 다 나와요. 예, 맞습니다. 두려타고 고요하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요. 두려타고 고요하야. 두려타고 고요하다 그랬죠. 고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 빈자리죠.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그게 분별성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주착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부터 떠나죠. 아니 우리 경선님 일하실 때 분별성과 주착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 이게 말입니다요. 계속 작용하는 거요. 인간 생활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분별성과 주착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요 선입견 하는 거 있죠. 사람을 딱 보면은 예전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봤다 하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작용돼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한 번에 두 번에 하면은요 아 이거 한 번 잘못할 수 있죠. 한 번 잘못했다가 또 다음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한 번 잘못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어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정신수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신의 상태를 뭐라 그런가 하면 마음이 정신이라 하면 두려타고 고요하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불교의 개교 표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지금 개교 표어죠? 그러면 물질, 정신. 이게 누가 토론하다가 이것이 제가 얘기했는데 문제가 됐어요. 물질은 물질이고 정신은 정신 아니냐.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주 한국 사회에 대단한 석학이 물었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물질과 정신이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근데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 교무들도 그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석학이 물었으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 물으면은 그냥 이렇게 실적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아 이렇게 되니까는요 그걸 지금 대답하기가 어색했거든요. 근데 교도님이 어느 교도님이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 경전에 보면은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두려타고 고요하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런 경지를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표방하는 정신은 물질을 제거한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와 같은 정신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는 그런 정신을 원불교에서는 지향하고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의 사고로 통합시켜주는 거예요. 멋지죠? 이런 지금 대답을 하더라니까. 교도가 했어요. 그 교도가 했다니까요. 그 교도 대단한 교도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그 세계를 했는데, 그래서 원불교가 정신 개벽의 기치를 높이 들은 것은 정신,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 법적으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주가 돼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선용하지요. 그래서 선용하는
그와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출범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원불교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방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양이라 하는 것은 이제 또 그 이제 뒤에 지금 이제 이거 나옵니다. 이제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고 밖으로는 이제 산란하고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 그거를 수양이라고 한다. 이 수양의 이 지금 대의를 정전 원문에서 이렇게 지금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수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먼저입니다. 이 정신 수양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리 연구잖아요. 자, 그 사리 연구를 정전 원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라 하면 뭘 말하죠? 사는요? 일이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를 정전 원문에서는 어떻게 했나? 사라 하면 인간의 시비 이해를 이름이요. 사는 시비 이해. 시비 이해요. 신은 뭡니까? 옳은 것이죠. 비는 뭡니까? 그런 것이. 이는 뭡니까? 이로운 것이고. 해는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사는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비예를 말한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죠. 아, 요새 얼마나 세상 복잡합니까? 이제 저 경선님, 익산도 복잡해요? 익산도 국가도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하고. 그런데요, 제가요 인간이 맞이하는 네 가지 위기 제가 얘기했죠.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뭔가면 핵이에요. 핵은요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이 뭐 핵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 사상에서 볼 때 이게 뭡니까? 핵은요 배은이에요. 배은요. 왜 배은인지 압니까? 핵이 원자를 원자 원자력 아닙니까? 원자, 원자를 파괴시켜요. 그러면 원자라는 것은 뭔가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예요. 그 기본 단위인 원자를 파괴시켜요. 그 파괴시켜서 나오는 힘이 뭔가면요, 원자력이에요. 자, 지금요, 원자력, 이것도 문제되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뭘 만듭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죠. 자, 후쿠시마 원전, 그 지금 폐기물 어쩌겠습니까? 방류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나는요, 요새 제가요, 지금 제가 생선만 먹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 생선이 핵물질에 오염된 생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드는가 봐. 뭐도 지금 가면. 염려하지 말으라고요? 염려스러워요. 이거 말입니다요. 처치 못합니다.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핵발전소가 무수하게 지어졌잖아요. 지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인간이 맞이하는 위기죠. 그리고, 아이고, 뭐,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뭐 또 이런 말도 나고,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배은이다, 이 말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원자, 핵을 만드는 것은 배은이에요. 왜 배은이냐?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원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원자를 파괴시켰고 나오는 힘, 그걸 뭔가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뭔가 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왜 사원사상을 말씀하신가 하면 변하지 말고 보온해라 그랬죠. 우리는요 원자를 만들면서도 보온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착각에는 컷드라인이 없다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정혜수 이사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직 여름이 다 간 것도 아닌데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일주일을 살짝 넘긴 7.1일이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하고도 0.2일이 늘었고요.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해요. 낮에는 그렇다고 쳐도 밤까지 더위가 이렇게 극성이니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을까 싶지만요. 그래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굿모닝을 외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7월 29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시.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여자친구의 열대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나요? 우리 특가전 가족분들 뭐 꿀잠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좀 푹 쉬시고 피로를 회복하신 채로 오늘 아침 맞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낮더위도 더위지만 이게 사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니 나만 더운 건 아니었구나 라는 안심이 되면서도 야 진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올여름 모쪼록 하루하루 무사히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 되도록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잠을 좀 푹 못 자고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만큼 아 남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 있죠. 이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지? 조금 울컥하더라도 아이 날이 덥고 좀 피곤하니까 그랬나 예민한가 보다 서로 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들을 주고 받다 보면 어느새 이 여름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특가정에 놀러 오셔서 긍정의 기운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좋은 기운들도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2부에 신청곡 외체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6506님이 와 이제 24시간 에어컨 풀 가동이에요. 이러니 점점 지구는 더워지고 문제는 문제네요. 유유.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6506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랑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그런 마음인데 에어컨을 틀면서도 이러면 내년 여름이 더 더워지지 않을까 이게 좀 지구한테 미안한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잠을 자려면 좀 틀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는 문제네요. 6506님. 123 아빠님이 굿모닝 연아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서 기앙 일은 출근합니다. 하하. 어제 장모님 표 김치 3종을 가져와서 딸랑구랑 조촐한 저녁 먹고 푹 자버렸어요. 오이, 얼갈이, 고구마 순김치에 대접밥 먹고 싶었지만 반공기로 마무리. 만난 거 먹고 잤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겠죠. 자, 출발! 하시면서 어제 저녁 드신 거 너무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김치 3종을 싹 담아놓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늘 맛깔나게 식당처럼 차려두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 표 김치도 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와, 저 정도면 대접밥 드셨어야 되는데 자자 이렇게 어마어마하신데요. 일리섬 아빠님 반공기로 마무리하셨다니.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SF9의 룰루랄라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That was crazy.
1: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SF9의 룰루랄라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어느새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으쌰으쌰 힘도 나시고 기분도 영해지시라고 동해동해 차차차 변함없이 수요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부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손과 손을 맞잡고 놀러오셔서 오늘 동해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주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학하면 또 여유롭게 또 의외로 아침 시간을 시작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어제 그제부터 방학이에요 라는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박진영의 노래 듣고 옵니다. 떠나서.

박진영의 떠나서 시스타의 Loving You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전해드릴게요. 노래 듣고 2부로 오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오늘도 우리 특허전 고객님의 신청곡 좌르르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왔자요 함께할 거예요. 오늘 아침 나만을 위한 음악 택배 어떤 분이 어떤 곡들을 신청해 주셨을지 여러분도 잠시 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나도 듣고 싶은 음악이 잔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에게 언제나 편안하게 신청해 주세요. 뭐 아침에 1부는 못 듣는데 늘 그래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정일에 선곡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날을 위해서 미리 신청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선곡 리스트 저희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5398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이번 주에는 학원까지 방학이라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라고 아 맞아요. 7월 말 8월 첫째 주 요 사이에 학원들이 방학이라 그래서 아이들 뭐 요즘에는 휴가를 어른들 날짜에 못 맞추고 아이들 학원 방학 기간에 맞춰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피크타임에 휴가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던데 이번 주 학교에 학원까지 방학이다. 5398님 화이팅!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뉴진스예요. OMG!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허청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무법 중년 고객님께서 염소 뿔도 녹인다는 대서와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 사이가 가장 덥다더니 삼복더위의 기세가 녹록치 않네요. 숨이 막히는 살인적인 더위에 특가전 가족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무더위와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를 피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노래들을 골라봤어요 라며 보내주신 송창식 고래사냥 크라잉넛 세계로 가는 기차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 여행길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법 중년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무법중년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크라잉넛의 세계로 가는 기차,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의 여행길,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이글이글 장렬하는 태양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행 가는 기분,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 물씬 느끼고 오셨길 바랍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 어반자카파 Just a Feeling 준비했고요. 노래 듣고 3부 동해동해 차차차 준비해 놓을게요. 3부로 건너오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여름철 자동차는 엔진 과열의 위험도 있고 1년 중 가장 무리가 가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도 하고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기능한 장치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 1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단이나 4단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곰팡이 균 등이 원인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살균제를 이용하거나 항균 필터 등을 점검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중에 엔진을 곧바로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엔진 정지 2, 3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면 그 사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런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중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가끔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M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금봉...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동해동의 채채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동해 한 곡 직접 만나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정답도 마구마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세요. 일레인 피처링 딘딘 사랑할 땐 보이지 않던 것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동요 만나볼게요.

급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에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덩여동의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김영광 작사 오상철 작곡의 동요 수박 파티였습니다. 아, 올여름에 수박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름 대표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수박을 주제로 만든 경쾌한 노래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중간에 딸랑 소리 들으셨나요?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세요. 1번 전부다, 2번 다같이, 3번 우리 모두, 4번 너랑 나랑. 1번 전부다, 2번 다같이, 3번 우리 모두, 4번 너랑 나랑.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방가동의 차차차 오늘은 김영광 작사 오상철 작곡의 동요 이계절과 딱 어울리는 수박 파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추룩침이 나올 것 같은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생각이 나는 그런 동요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의 출제 구간입니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전부 다, 2번 다 같이, 3번 우리 모두, 4번 너랑 나랑.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4부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0: 성동역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백지영 우리가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해동해 차차차 오늘 김영광 작사 오상철 작곡의 동요 수박 파티 만나봤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파티가 열린 것처럼 신나는 분위기의 동요였어요. 저희 가운데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땡땡땡땡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땡땡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뉴스 우리는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GOD 우리 유리상자 우리 모두 여기에 노래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직접 들어볼게요.
1: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까 신나게 불어요.
0: 오늘의 정답은 3번 우리 모두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3161님 3번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더위를 잘 견뎌내봐요. 0313님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더운 여름 수박 먹으며 잘 견뎌봐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네요. 7767님 3번 수박이 먹고 싶어지는 동요네요. 3097님 너도 나도 와우 수박 먹고 싶다. 오, 너무나 발랄한 문자였지만 3097님 땡! 5557님 우리 모두 번갈아 농사일을 도우러 갑니다. 더워서 조심조심. 오, 요즘 같은 데 가시면 새벽에 한 4시 막 이때 일어나서 일 시작하시고 뭐 해가 올라오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더운 때는 위험하니까 쉬엄쉬엄 네, 물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557님 화이팅입니다. 4589님 3번 우리 모두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손잡고 수박 한 통 메고 집 앞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수박 담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립다라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큰 옛날 수박은 또 왜 이렇게 컸죠? 엄청 컸어요 진짜. 제가 작아서 그랬을까요? 엄청 큰 수박을 들고 계곡에 그걸 산을 타고 올라가서 돌로 이렇게 그 나만의 냉장고처럼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 수박 덩어리를 한참 담궈놨다가 물놀이하다 중간에 탁 깨서 먹으면 정말 얼음처럼 차가웠던 기억이 나요. 5453님 꺄오 듀스 볼륨 높였잖아요. 기분 좋아졌어요. 정답은 우리 모두죠 뭐 라고 보내주셨고요. 노은이님 정답 3번 맞을까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아침마다 활기차던데 요즘은 방학이라서 조용합니다. 오늘도 출근길을 서둘러 봅니다. 웃음 짓는 하루 채워가세요. 보내주셨어요. 8575님 3번 우리 모두 요즘 바다 수영하는 재미로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빨리 휴가가 오길. 여기는 부산 송도 해수욕장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렇게 바다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네, 대단하신데요. 그냥 바닷가에서 하는 바다 수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는 바다 수영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8575님 빨리 휴가를 떠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9993 쓰시는 분 3번 우리 모두 곧 두 돌 되는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출근길에 듣던 라디오인데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항상 좋은 음악 틀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셨어요. 9993님도요 오래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016 뒷번호 쓰시는 분 3번 우리 모두요 유치원 교사랍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9993님 301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주얼리의 노래예요. 모두 다 쉿.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공항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7월 2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여름휴가를 맞아 하루 평균 22만 2천 명에 해당하는 여행객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공항 이용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인천공항엔 직접 수화물을 붙이는 셀프 드롭백 서비스가 있어서 셀프 백드롭 서비스가 있어서 탑승권과 여권을 등록하면 승객이 직접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 수화물을 붙이기 전에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반입 금지 품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패스 앱인데요. 앱에 항공권을 미리 등록하면 스마트패스 전용 라인을 통해서 더 빠르게 출국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을 여행하신 경우 입국하기 전에 검색창에 Q코드를 검색하고 건강 상태를 입력해서 미리 발급받으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검역을 마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위너 럼미 럼미 화사의 I love my body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에이프린스의 만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